0: 네, 오늘도 샬롬. 오늘은 장덕상 목사님과 함께하는데요. 목사님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어떤 책인지 문제 주시죠.
1: 예, 이 책은 주후 아마 90년 이쪽 저쪽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서신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계명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거짓된 이단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0: 그렇군요. 이 책의 주요 구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먼저 1장 6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0: 와, 어제 함께 공부했던 바로 그 주제와도 일맥상통하는 오늘의 이야기.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어떤 책일지 보기 중

0: 준비해 주셨죠?
1: 예, 보기 1번 요한 2서, 보기 2번 요한 22서.
0: 오. 네.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이름 남겨주시면서 오늘 아침 여러분의 표정 담아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어떤 책일까요?

0: 세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생방송 오늘도 샬롬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로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어떤 책인가요 목사님?
1: 예, 오늘은 요한 2서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0: 이제 신약성경도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저희가 벌써 5회차를 함께 공부하고 있네요.
1: 우리가 다섯 바퀴 돌았나요?
0: 그렇습니다. 우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요 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좀 보람되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요즘은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듣거나 수요예배 금요철에 갔다가 말씀 듣고 올 때 뭔가 모르게 이야기가 이렇게 둥둥 떠다닌 것 같았던 그 성경 속 이야기들이 아 이렇게 서로 맥락이 연결되어져 있고 또 이 책의 저자와 배경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말씀이 깊이 다가오더라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1: 맥이 잡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맥락 없이 성경을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거든요. 성경 전체가 연결돼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소중하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이제 신약성경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덕상 목사님과 함께 요한 2서를 함께 살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와서 요한 2서는 어떤 책인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보죠.

0: 목사님, 요한 2서는 어떤 책입니까?
1: 예, 요한 2서는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묶어서 우리가 요한문헌이라고 분류하는 신약성경의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서신서는 저자가 우리가 아는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이해했었는데 오늘날의 성서학계에서는 특히 요한 1, 2, 3서의 저자가 우리가 아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자신을 장로라고 지칭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장로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 1서, 2서, 3서 안에서는 이것들이 문체와 어휘와 신학적 주제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요한 1서, 2서, 3서가 동일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은 별로 의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요한 1, 2, 3서의 저자를 사도 요한과 구별해서 이해하느냐? 그건 그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어떤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필요가 뭐냐? AD 90년대까지 이 연대가 뒤로 밀리면서 이 시대의 교회에 논쟁들, 신학적 논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신학적 논쟁들은 이제 후대의 기독론 논쟁이라고 불리는 논쟁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논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신성만 가지신 분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초대교회에 당시 플라톤주의, 이 히랍 철학에 영향을 받은 플라톤주의자들이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 비육체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영이신 하나님이실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에 적용되어서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도케티즘, 가연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저 영이신 하나님이

0: 육실의 껍데기를 입고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다가 영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에 근거한 생각들입니다. 요한은, 장로인 요한은 교회 공동체 안에 팽배해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하는 것마다 다 적그리스도라고, 이단이라고 단호하게 배격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대화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으로 볼 때 이것은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의 저작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 자신을 장로라고 지칭하는 또 다른 교회의 지도자 요한이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마틴 행이엘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현대의 성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때까지 살아남아서 기록된 서신이든 아니면 또 다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자신을 장로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또 다른 요한이 그 공동체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든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실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정경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오늘 장덕상 목사님과 함께 요한 2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요한 1서를 함께 공부하는데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는 요한 1서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자기 소개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0: 예, 그 네. 표현이 바로 이제 장로인 나 요한은 하는 표현인데요. 장로 스스로를 장로로 표현하는 것이 굳이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인 그 요한과는 다른 사람이 아니냐 하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1: 그렇군요.
0: 또 반대로는 사도이면서도 교회 공동체에는 장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별되지 않고 친근한 표현으로 장로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다.
1: 이쯤에서 아마 우리 방송 가족들이 들으시면서요. 아, 목사님, 사도는 뭐고 또 장로는 뭐예요? 아마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배우고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과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파송받았던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제한적으로 쓰이는 초대교회의 직분이고요. 장로는 그 이후에도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교회의 사역자들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칠이장로와 이제 또 목양 장로로서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직분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 1서에 등장하지 않았던 요한 2서 3서에는 자기소개 장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 때문에 현대 이제 신학자들은 아 사도 요한이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중에서 이 장로 요한 혹은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이후의 공동체들이 또 하는 전체적인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도 요한의 그 계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0: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요. 특별히 전승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1: 네.
0: 이러한 서신과 전승들이 수신된 공동체를 이해하는 게

0: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도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개인에게 주어진 서신이 아니고 요한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하나의 공동체, 요한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그 요한 공동체를 받은 그 제자들이 함께 이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도 공동체가 같이 참여했을 것으로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요한으로부터 비롯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1: 야, 이렇게 참 이 요한 1, 2, 3서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담론을 우리 평신도들이 극동방송에서 오늘 아침에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0: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그런 거 우린 몰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요한 이 2서 자체가 어떤 초점을 두고 있는지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왜 이렇게 사랑과 계명을 연결시키고 있는지 왜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지 네.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1: 네,
0: 초대교회 초기에는 있지 않았던 문제인데 이게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히랍 철학의 영향이 들어오게 됐다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이 복음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자기들이 가진 지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게 말이 돼? 이해 안 되는 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플라톤주의의 지식을 가지고 지나치게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잠시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셨던 거야. 육신을 입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만나 주셨다가 다시 그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 가신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육신의 껍데기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복음 자체가 왜곡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파괴되는 거죠. 이러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요한 2서의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그 시대적 배경을 내용을 이해하면 이 저자 문제가 이것이 그저 사도 요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도 요한의 나이나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요한. 왜냐하면 요한 1, 2, 3서에 사도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요한 2서에 보면 특별히 이 장로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일컫는 요한이 부녀들과 그리고 자녀들에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자녀라는 말은 그들이 말씀으로 나아 가르친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이라고 봤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장로 요한 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도 조금 더 이해가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오늘 방송과정 여러분들께서 요한이서와 함께 살펴보면서 야 이렇게 이 요한 1, 2, 3서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연구들도 신학계 안에서 여전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보수적 또 전통적인 신학 개념 안에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 요한계시록까지가 한 저자라는 이런 설이 있고요. 그리고 진보적인 또 비평적인 신학자들 안에서는 요한 1, 2, 3서는 장로 요한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무게를 또 두고 있다. 어떤 견해든지 간에 이 사도 요한의 영성과 또 신학적 권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 아까도 목사님께서 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도 정말 깊이 조금 더 깊이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예, 영지주의의 네. 가장 큰 문제는
1: 근데 목사님 찬양 듣고 올까요?
0: 오, 좋습니다.
1: 우리 방송 가족들이 아마 오늘 함께 공부하시면서 너무너무 신난다 재밌다 하실 텐데요. 아, 정말 이 방금까지 공부한 이야기들 한 번 더 또 정리하시면서 찬양 듣고 와서 아까 목사님이 또 살짝 언급해 주셨던 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 외에 또 관련성은 무엇인지, 왜 영지주의를 그토록 초대교회 교부들이 또 이 초대

0: 네, 오늘도 샬롬. 오늘은 요한 2서를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성경 분량으로 따지면요, 성경 66권에서 요한 2서랑 요한 3서는 정말 정말 짧은 분량의 책 아니겠습니까?
1: 네, 딱 한 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0: 네.
1: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열매 맺고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요.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내용과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느냐? 당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지주의는 결국은 도덕적 방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지주의가 도덕적 방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

0: 생각해 보십시오. 영지주의가 겉으로는 육신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영적 지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육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오히려 더 도덕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영만 중요하게 여기니까 어떤 태도가 생기느냐?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중요한데 육신은 원래부터 악한 것이니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행하는 죄는 그건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반대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방임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쓰이곤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핑계로 함부로 사는 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는 것,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100% 온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100% 온전하신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어야 되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게 하는 하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야,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 영지주의가 왜 그토록 적그리스도로 경계하고 그렇게 주의를 주었는가,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그토록 강조되었는가를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요한 1, 2, 3서도 다섯 번째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영지주의 이야기도 이 즈음에서 저희가 다섯 번째 듣고 있거든요, 목사님. 근데 이쯤에서 이제 성도들이 마음과 기전에 아, 그래서 영지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육체는 악하고 그래서 예수는 인간의 육체에 올 수 없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가짜다. 가현설.
0: 가현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죽고 부활한 게 아니다. 이러니까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도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군요.
0: 그냥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1: 네.
0: 예, 믿음이라는 걸 그저 하나의 주관적인 깨달음으로 착각해서 그냥 특별한 깨달음, 영적 지식만 가지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이 영지주의적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1: 영지주의적 영적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도덕적인 극단성 그러니까 그 금욕이라든지 방종 이 양극단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실 아까 목사님께서 성육신을 거부한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거부가 단순히 교리적으로 틀린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육신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적 영적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영적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심지어 삶의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는다, 회개 같은 거 필요 없다라는 식의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존재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1: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경계되어진 이단이 아니라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목사님 해주고 계시는데 물질 세계와 또 영적인 세계를 이분법시키고 또 물질 세계를 악하다라고 구분하면서 이 영지주의 초대교회 이단이 출몰하고 이것이 초대교회 굉장히

0: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들 들려주고 계십니다.
1: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게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는 건 새로 우리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거다. 원래부터 있던 게 뭐냐?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주셨던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다. 이것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서 한 장 분량의 짧은 성경입니다만 오늘 어느 대목을 한번 읽고 또 묵상해 볼까요?
1: 예, 오늘 1장 4절로 11절까지 함께 읽기 원합니다.
0: 성경 있으신 분 준비하셨다가 저와 함께 잠시 후에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라이브 성경 낭독 요한 2서 1장 4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0: 오늘은 요한 2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장덕상 목사님입니다.
1: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서신의 저자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는 이 사랑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계명은 그들이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그들의 손에 주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요한서신의 저자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러한 삶과 분리시켜서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구원이 어디로부터 기원되었는지를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라고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를 모시고 그의 영과 함께 그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계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므로써 그분이 그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으로뿐만 아니라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과 육으로 이 땅에 그가 보내신 삶 속에서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온전히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는 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열매 맺고 올바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네, 오늘 장덕성 목사님과 함께 요한 2서를 함께 큐티에 봤습니다. 아, 초대교회의 이 영지주의 이단 사건과 함께 요한 2서와 3서에도 등장한 주요한 키워드가 환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예, 요한 2서에서는 또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라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 네, 또 내일 함께 공부할 요한 3서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또 집으로 환영하라, 환대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 이토록 요한 1, 2, 3서가 이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예,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저 하나의 영적 신비주의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하나의 종교적 활동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능력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사랑을 계명과 연결시킨 거죠.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가 이 삶의 계명과 이 믿음의 진리가, 복음이 서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0: 네. 어제 요한 1서를 사랑의 개관 정도로 본다면 오늘 요한 2서는 사랑의 실천, 어떻게 이 사랑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에 없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기초한 이 계명을 중심으로 풀어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군요.
1: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그걸 행하지 않으면서

0: 그러면서 야, 행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몸으로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영적 지식을 가졌잖아.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 불의함에 대해서 요한은 타협함이 없이 복음의 온전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 네, 완전한 복음,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가진 이 복음 이야기 요한 1, 2, 3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전해주시죠.
0: 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전히 영과 육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온전한 복음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0: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입니다.
1: 차유미였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0: 샬롬.
1: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and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사는 윤용호 장로입니다. KT에서 25년간 근무하다가 5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관리본부장으로 인사 및 교육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관리회사 쪽에 직원들 인사관리하고요. 법정교육 담당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성희롱 예방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산업안전재해 그런 것들을 법정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윤영호 장로님을 만납니다.
1: 경기도 분당 순회동에 있는 50여년 정도 역사를 가진 꿈과 사랑의 교회 시무장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김동진 담임목사님이시고요. 육군 군목 및 총신대 교목으로 섬기시다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 오신 지 5년여 정도 됐고요. 늘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받은 것은 물론 매월 바이블라이프 묵상지를 발간해서 이를 통해 주일 설교와 주일학교와 새벽 예배까지 이 바이블라이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롭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영숙 사모님은 총신대 상담대원을 나오시고 요즘은 학기별로 운영 중인 우리 꿈사랑 아카데미 과정인 535의 오묘한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또 다른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관 등 열정적인 강의로 많은 성도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계십니다.
2: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는 윤용호 장로님은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을까요?
1: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갔다 오면은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맨날 구슬 하곤 했는데 구소리가 나면은 어김없이 우리 집이에요. 그래도 낫질 않아서 어린 마음에 그것이 싫어서 친구를 따라서 시골의 그 작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날마다 새벽에 정원수를 떠놓고 불공도 드리고 전통적인 그 샤머니즘을 신봉하시는 분으로 처음엔 제가 교회 나가는 것을 아시고는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제가 어머니 그렇게 신봉하는 힘이 있다면 왜 그리 구슬 열심히 해도 병이 낫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믿고 종교를 한번 바꿔보시라고 권유를 해서 처음에는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럼 그래볼까 하고 어느 날 주말이었는데 그 시골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집에 와서 아랫목에 심순아진처럼 모셔놓은 그 부적 등 우상덩어리를 다 꺼내서 훑어버리고 그 주일에 어머니와 누나도 함께 교회에 처음 나가시게 됐습니다.
2: 어머니를 전도한 바로 그날 형님이 큰 사고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1: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형님이 나무를 하셨는데 해가 져도 형님이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깊은 산골까지 형님 이름을 부르며 찾아 나섰는데 멀리서 사람 살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0: 가서 이제 보니까 형님이 나무를 해서 지게 지고 오시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깊은 골짜기로 넘어지셔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읍내 병원으로 긴급히 경운기로 이송을 해서 응급처치는 했지만 시골의 작은 병원이다 보니까 그리 수술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룩거리면서 지내시다가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서 다시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도 잘 하시고 믿지 않았던 우리 형님과 형수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우환이 끊기지 않던 우리 집안에 형님의 골절 그 사고가 마지막이었고 우리 어머니도 오래 못 사신다고 하셨는데 91세로 장수하시고 10여 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1: 10년 전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에서 윤 장로님 어머님 소식이 사연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윤 장로님이 극동방송 애청자가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저는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찬양을 좋아해서 습관적으로 극동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대면하지 못할 상황에서 정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전도할 사람들에게 정말 제가 전하지 못할 내용을 너무도 은혜롭게 잘 전해주는 106.9 극동방송을 잘 권유하고 있답니다.
1: 방송가족은 방송을 듣고 방송을 알려 듣게 하고 전파선교사로 힘을 보태시지요. 윤 장로님은 그래서 지금도 전파선교사입니다.
0: 정말 매월 작은 금액이 후원이지만은 저는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 차에나 106.9로 고정을 시켜놓고 운전하면서 이제 새로운 길, 초행길을 갈 때나 밤늦은 밤에나 때로는 억수로 비가 많이 쏟아져 두려울 때 극동방에서 울려나오는 그 찬양과 말씀으로 저의 지킴이가 되어졌던 소중한 친구이기에 그리고 전 세계로 울려 퍼지는 이 복음방송을 통해서 작은 선교사라고 동행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전파 선교사가 되어 극동방송의 전파를 보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는 일에 동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0: 우리 한예숙 권사에게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당신을 만난 지가 벌써 34년이 되었구려. 외롭다는 인생길에 말없이 평생 반려자로 되어준 사랑스러운 당신. 결혼해서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반듯한 애식 한번 그리고 여행 한번 시켜주지 못한 게 이내 마음에 걸린다오. 서로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출근하기 바빠 대화할 시간이 없어 바삐 사는 삶 속에 이제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있음을 생각해보며 하루의 시간도 수많은 언어로도 표현하기 힘든 나였기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의 사랑인 걸 당신은 알고 있죠? 우리가 중년을 훌쩍 넘기고 아름다운 사랑을 했고 단란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하며 서로를 보듬으며 서운한 일들을 닥쳤을 때 참을 줄도 알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이 두 배로 되는 사랑을 합시다. 늘 건강 잘 챙기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여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결혼 34주년을 맞는 사랑하는 한인숙 권사님께 띄워드린 음성 편지에 이어 윤용호 장로님 기도 제목입니다.
0: 부족하지만 아론과 훌처럼 교회와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이 주신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고래 목표인 새 믿음, 새 생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복소리 오늘 윤영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0: 제가 한 교회를 한 5년 쉬었어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방학했죠. 5년 동안 어떻게 내가 생활했을 것 같습니까? 국정방송 들으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교회에 못 나가고. 근데 계기가 된 게 새끼라 방학한 사람들 빨리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더만, 아 이런 코너도 있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은혜 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 계기를 통해서 나도 이제 마음을 먹고 내년에는 무슨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새끼라를 통해서 더 마음이 네, 그래, 빨리 이제 결단을 해야지 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국정방송 아니어서 내가 교회 방학 5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국정방송이 내 믿음에 진짜 저축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국정방송에 나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 말씀과 찬양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입니다. FEBC
2: FEBC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이승철 원장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한의사 이승철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요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다이어트라고 하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왜 자주 실패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적게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계속해서 느껴지는 배고픔을 참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또한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분이 식사량을 줄이면서 안 하던 운동까지 시작하는 것은 사실 작심삼일을 넘기지 못하는 게 당연할 정도로 가혹한 변화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이슈가 되는 위고비, 마운자루와 같은 약물이나 다이어트 보조식품도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체중 감량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식욕을 억제해서 다이어트 과정을 덜 힘들고 수월하게 넘기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물이 그렇듯 부작용의 우려를 항상 가지고 있고 또 평생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약물을 중단하고 나서도 감량한 체중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 습관은 그대로인 채 오로지 약물의 도움으로만 감량했다면 약물 치료 중단 후엔 결국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급격한 체중 감량 이후 몸의 신진대사 밸런스가 무너져 오히려 체중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감량에도 성공하고 요요도 없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이 인간의 본능에 철저히 반대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간혹 의지가 강한 분들이 단기간에 10에서 20kg 감량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체중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 경험을 해본 분들은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는 웬만하면 더욱 짧은 기간에 많은 체중을 감량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거의 단식에 가까운 수준의 다이어트를 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럴수록 다이어트가 끝난 이후 요요 현상으로 체중이 더 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환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다이어트 계획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다이어트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두

몸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그만두고 싶어지거나 체지방 대신 근육 손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보다 감량이 더디면 만족감이나 동기부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령이 늘어날수록 감량의 폭을 줄이는 것이 몸 전체 대사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급격한 감량이 근육량 감소와 함께 골밀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관절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3에서 5kg 정도의 감량이면 충분히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급격한 감량은 오히려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지키면 좋을 만한 실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상담을 할때 모든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한 가지가 바로 매일 식사 일지를 간단하게라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작성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첨삭 지도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효과보다 직접 일지를 작성하며 내가 언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매일 기록하는 것 자체가 내 습관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귀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식사를 하시거나 스트레스성 과식 패턴을 발견하는데 식사 일지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없습니다. 다이어트나 식사 관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론과 연구가 있었고, 그동안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유행처럼 지나갔지만, 규칙적인 식사와 식사 외에 간식을 먹지 않을 것,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반론의 여지 없이 동의합니다.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섭취한 칼로리의 양만 따지는 기존 이론이 아니라, 에너지 대사와 호르몬, 생체 리듬까지 중요시하는 최신 연구가 녹아있는 조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내 몸과 마음의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천천히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결심, 무리하지 않는 현실적인 계획으로 올해야말로 꼭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사직동 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랬습니다. 오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노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피조물된 우리의 마땅한 의무는 그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당신이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님은 또 어떻게 계시죠? 부모님은 그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또 계시고 그 위에 계시고 그 위에 계시고 그 위에 계시고 계속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아담이 있죠. 아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인 거예요. 그 아담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아담이 우리의 할아버지니까 우리도 그러면 누가 만든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당신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노래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왜 우리가 노래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430년간이나 노예로 그들은 너무나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자유 없는 속박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그 억압의 땅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그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고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던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 그리고 소망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새날이 온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입을 싹 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찬송 작가인 찰스 웨슬레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렇게 찬송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게 찰스 웨슬레의 고백이에요. 만 개 입이 있더라도 아니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어찌 다 찬송하겠냐. 그런데 우리는 한 개 입을 가지고도 불평과 불만이 왜 그리 많아요? 만 개 입이 있어도 다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개 입 가지고도 찬송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마땅히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 사회정계 모든 성도님들은 창조의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늘나라 찬양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과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첫 번째,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된다. 받아 합시다. 즐거움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노래하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속에서 참된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즐겁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남들 눈치 때문에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복을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옆 사람 눈치 보여서 하지 마세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요. 즐겁게. 요즘 트로트, 여러분 임영웅 좋아하세요? 이찬원이 좋아하세요? 요즘 트로트가 얼마나 대세인지가 몰라. TV 보니까 요즘은 한일전도 하더만요. 일본의 가수들도 와가지고 뭐 트로트 이렇게 대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TV에 나와서 노래하는 임영웅이나 이찬원이나 또 누가 있죠? 아무튼 노래할 때 한번 표정을 보세요. 억지로 하던가요? 이제 돈 벌 만큼 벌었으니 대충 하겠다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사람들 표정을 보면 진심을 하는, 진심으로. 그 진심이 우리에게 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정말 감격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지, 마지못해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또한 즐거이 노래하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큰 소리로 외쳐 부른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가슴에서 벅찬 감격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가슴은 지금 벅차오르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벅차오르면 소리가 할렐루야 하고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가슴이 벅차지 않으니까 놀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꾹 다물고 계시지 마세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엄칠했어요. 저는 찬양을 잘 몰랐어요. 그러십니까?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다윗은 수십 편의 시편을 남긴 찬양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찬양은 그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어요. 그의 삶 가운데 환난이 다가올 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난 후에 그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으로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더 보면 그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뭐가 됩니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기도는 우리의 뭔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하다 보면 그 구하는 것이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걸 구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구나, 그 믿음이 오면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사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사에 찬양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0: 믿음으로 해야 된다.
1: 받읍시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0: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고 또는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을 내가 해도 되나?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응답하셨나? 그걸 따지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찬송할 만큼 기분이 좋나? 내가 지금 감정이 좀 폭받쳐 오르나? 내 지금 상황이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걸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의 출애굽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라의 썬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안 돼, 안 돼. 그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성도의 가슴은 구원의 은혜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으로 받고 충만한 가운데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 보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그냥 찬송에 대한 믿음의 그 충만함이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오늘 내게 효염이 되어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 그게 설명이 됩니까?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사건들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찬양은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할 때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이거 뭐 화성학이 어떻게 되고 뭐 곡이 어떻게 되고 뭐 그것보다도 할렐루야 찬양대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5주째 되는 주일날은 백합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일부 때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 사람은 많이 후패했지만, 그러나 그분의 속 사람으로 부르는 그 백합 찬양대의 찬양 가사 한절 한절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지 몰라요. 박자는 좀 틀리고 음정은 좀 틀려요. 그렇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지난 달려온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이 우리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성악가가 신앙도 없는 사람이 찬송가 부르는 거 들어보세요. 뭐 성악가니까 노래는 잘할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옵니까? 우리 영혼을 울립니까? 감동은 줄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찬양은 조금 틀려도, 조금 못해도 믿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에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우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통계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하늘나라 찬양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노래로 해야 된다는, 받읍시다. 새 노래로 해야 합니다.

96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가? 새 노래를 해야 돼. 새 노래. 그러면 새 노래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새로 작곡한 노래입니까? 아니에요.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죠?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부르는 이 찬양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새 노래란 날마다 새로운 은혜에 감격하여 부르는 노래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에 감격하여 부르는 노래.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새로워져야 되는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과거 지향적이 될 때가 있어요. 아 옛날이요, 옛날에 그리웠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그건 새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노래를 불러야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노래는 늘 새로운 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주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송구 영신 예배 1년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1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사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에 감격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하늘나라 찬양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 세상 노래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를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일 오후에 마치고 우리가 신의 악단을 함께 보았잖아요. 아마 두 번, 세 번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두 번째 봤는데 첫 번째 볼 때는 뭐 그러고 지나갔는데 두 번째 보니까 더 은혜가 있어요. 당의 명령으로 악단을 조직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 남조선 동무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하라우 뭐 그러잖아요. 에? 가열차게 하라우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습하고 하는데 진짜처럼 하려고 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내는 보위부 장교가 그렇게 연습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찬양에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열차게 당의 명령으로 충성하던 그 사람도 변화시키는데

하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의 대군이 유다를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많은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노래하는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 모압과 암몬의 약점이 어딘지,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해서 맨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찬양대가 뭐 총알 바지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대가 제일 앞에 서서 찬양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을 멸해 주시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아마 그 유다 백성들의 눈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저 많은 대군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너무 약하고 이제 두려움 속에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찬송할 때 그들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전쟁에 우리가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 시각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낮 환경을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찬송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이 나옵니까? 아이고 아이고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때 찬송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병원 그 복도에 나와서 서성이고 있는데 저쪽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이 청소 카트를 끌면서 흥얼거리면서 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이고 저 아주머니는 저런 일을 하면서 뭐가 저래 좋아가지고 흥얼거리나 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이 사람의 마음 깊이 확 와닿았어요. 그래, 저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도 주 너를 지키네, 주님이 지키시네 확신하면서 찬송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뭐예요? 통닭을 튀겨 팔기 시작하잖아요. 통닭. 그게 뭐라고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바로 캔을 샌더슨이에요. 낙심해서 포기했던 삶에 그 찬양의 소리,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할 때 여러분의 찬양을 듣는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곁에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믿지 않는 자녀들 앞에서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그분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하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훨훨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0: 어떤 환경에도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바로 찬송할 때, 힘들어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사익등교회 성도님들이 찬송의 옷을 입고 하늘을 훨훨 나는 하늘나라 성가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봉로에 위치한 사직동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파 051 502-4700번 사직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다 각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샵 0933번으로 50분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0933번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제2영도교회 신인범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기다리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예, 오늘도 소망의 기도 애청자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0: 아멘.
1: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애청자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육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도 의사도 수많은 사람들 만나보았지만 도리어 병은 낫지 않고 힘들어졌습니다. 육신의 병도 괴로웠지만 사람들로 멀어지려고 하는 외로움과 절망이 더 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산이 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동일하게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병실에서, 기도 제목에서, 가정에서, 요양병원에서, 수술 앞두고 있는 자리에서, 항암치료 받는 자리에서 역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아프십니까? 또한 힘이 지쳐 있습니까? 오랜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12년 동안 절망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는 것처럼 오늘 이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고통이 끝이 나고 또 해결받고 은혜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애청자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0: 아멘,
1: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일으킴받고 또 맹인이 눈을 열어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0: 아멘,
1: 병든 몸에 치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애청자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9215님 보내셨어요. 목사님 응답 사연 보내셨나요? 극동방송에서 중보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들 지난주에 기중기 실기 시험에서 로드 실기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실금을 살짝 물어서 실격이 되어서 이제 9월 초에 다시 기중기 실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꼭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거든요, 목사님.
1: 네.
0: 저희도 이제 기도 제목 찬양 나가는 동안에 보면서 기중기 시험은 기종이 달라서 네. 다른 차량과는 달리 이게 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1: 맞습니다. 로드 실기는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건데 잘 합격된 거 보니까 축하드리고요. 기중기는 큰 뭐 물체를 들어올리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아마 그런 기술직인 모양인데요. 이것도 잘 준비해서 또 잘 통과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이 주 하나씩 이루어져서 그 회사의 선교사로 또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215님의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필기도 합격하게 하셨고 실기 가운데에 로드 실기를 합격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더 시험이 있습니다. 기중기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감찰하신 주님께서 이 부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렇게 해서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직원 되는 것도 참 큰 소망이고 그 직장에 선교사로 가는 것도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믿음을 가진 선교사로 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자격증과 모든 여건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잘 준비하셔서 다시 한번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응답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게는 외동딸이 있는데요. 그 아이가 키가 작아서 너무나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자라버린 성인이라 더 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우리들의 대화 코드는 항상 그 아이의 작은 키에 맞춰 있습니다. 너는 주님의 걸작품이라고 해도 그 마음에 닿지가 않은가 봅니다. 아이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그래요. 참. 먼저 수많은 대화를 나눴겠습니다만은 우리 관점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오늘 대화 코드가 작은 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 코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글작품 여기에 좀 다시 필이 꼽혀서요. 같이 대화하시면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늘 가슴 속에 간직하며 기도하고 있는 외동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매에게는 키가 조금 작은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자신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위대한 걸작품, 명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귀한 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이 딸이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충만하도록 도우시고
0: 아멘.
1: 자신감 가운데 I can do라는 말씀처럼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전진하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계속해서 5812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대학생들은 레포트나 기말고사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고요. 또 교회 일반 직장인들은 반복되는 생활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청년 시절에 겪어야만 하는 일들인데 청년들이 은혜 가운데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예, 먼저 네. 교회 청년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또 이분 기도 제목 주신 분에게도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0: 아멘.
1: 또 거기에 대상자인 우리 대학생들, 직장인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5812님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이 레포트를 쓰고 기말고사를 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일반 직장인들도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과 또 스트레스와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 성장통에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있는 일들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짓밟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목사님 정말 이 청년들이 이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저도 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당연 일이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주 앞에 봉사하고 주님께 드린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는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계속해서 153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에 젊은 부부들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0: 생업과 육아 전선에서 살아가는 젊은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각 가정에 맡기신 주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하셨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이 다 정말
1: 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1530님의 기도 제목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0: 키울 때하고 지금 키울 때하고는 많은 환경들이 다릅니다. 하나님 또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또 직장에서 휴가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1530님이 또 젊은 부부들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1: 아멘.
0: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서 그가 자라더라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물질의 복과 사랑의 복과 은혜의 복이 충만케 하시고 늘 주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는 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소망의 기도 애청자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11시 16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제2영도교회 신인범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샵 0933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혹여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시는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은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7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네. 이 단어 중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참 짠합니다.
1: 네.
0: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름대로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있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참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테인데 주님 함께 하시고 내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678님의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 소망을 가진 마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이 한 시간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많은 언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 그 언어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발견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이 기도 제목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아까 말씀에서도 하셨지만 저희가 소망의 기도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가 소망이 없다면 정말 저희는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경우 많이들 겪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목사님도 겪으셨고 저도
0: 그럼요.
1: 겪었고.
0: 그럼요.
1: 그렇게 살아오다 보면 정말 저희는 이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0: 예.
1: 그냥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낙심치 말고 꼭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9678님 되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0887님의 기도 제목은요. 어린 영혼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기 위한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는 여름 사역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회와 부서별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인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들으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복된 믿음의 길을 맛보아서 알게 되는 삶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1: 기도 제목이요, 목사님.
0: 예.
1: 아, 기도 제목이 너무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시고.
0: 그럼요.
1: 네.
0: 7월달, 8월달은 각 교회들마다 여름 사역들이 있잖아요.
1: 그래요.
0: 다음 세대들에게
1: 네.
0: 꿈을 주는 귀한 네.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 기도 제목이 바로 그 기도 제목입니다.
1: 네.
0: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각 교회들이 힘있게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도록 하자 이런 의미에서 기도 제목을 주셨거든요.
1: 아멘.
0: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1: 아멘.
0: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7월달, 8월달이 되면 각 교회들마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1: 아버지.
0: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0887님은 또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여름 사역 특별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곳곳마다 이 기도의 역사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아, 네.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도 한 심령이라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꾼으로 자라가는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전도 지켜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에 선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목사님 0887님이 아마 사역자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이렇게 조목조목하는 거 보니까 네. 교육자일 가능성이 네, 네, 많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1: 정말 교회가 네. 주일학교가 너무 많이 쇠퇴해져서 담당하시는 분들 또 리더 되시는 분들이 많이 낙심되시고 힘드실 텐데
0: 예.
1: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린 시절에 복음을 듣고 배운 그 아이들이 반드시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0: 예.
1: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또 교회가 다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에게 잘 먹이시고 또 그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동행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 네.
1: 0552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와 전도에 소명받은 자로서 교회 근처로 이사가기 위해서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믿음으로 기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응답 사연 보냅니다. 주님의 종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 5분 거리 안에 있는 거처를 준비해 주셨어요.
0: 할렐루야.
1: 그래서 저희는 10일 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 감사 드립니다 하셨어요.
0: 먼저 축하드립니다.
1: 네네. 목사님 그리고 저희가 이 기도는 그죠?
0: 예.
1: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고
0: 예.
1: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니까
0: 예.
1: 너무나 재밌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또 응답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0: 근데 네. 예,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1: 네네.
0: 교회 5분 거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짠하게 다가오고
1: 아, 네.
0: 있죠. 왜냐하면 네. 나는 교회 멀리 떠나갑니다. 멀리 떠나간다는 이런 마음들이 네, 네. 요즘 시대에 많이 네, 있는데 네. 이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더니 기도대로 그렇게 이사하게 되었다고 하니까요. 너무 감사한 기도 제목이네요.
1: 아멘.
0: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우물가에 살기를 원하는데 또 사랑하는 0552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응답되었다고 감사하면서 주셨습니다. 주님 교회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수고할 때에 기억해 주시고
1: 아멘.
0: 또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선하심과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이 이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소망의 기도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기도사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087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기력하고 힘이 듭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아프신데요. 제가 잘 섬기고 예수의 사랑으로 잘 보살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의처증, 치매 증세가 있어서 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 올리셨어요.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0: 아, 네. 예. 아, 참 아픈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집안의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또 그런 가운데 하늘 창문을 열려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7087님의 그 기도가 그런 줄로 알고 은혜가
1: 아멘.
0: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동서남북이 다 막힐 때가 있고 그러나 또 하나님 알고 보면 하늘 창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친정 부모님들 육신이 약하고 힘드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 제목 주셔서 하오니 함께 하시고 주님의
1: 아멘.

0: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놀라운 역사와 치료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차피 치매 정서로 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것 때문에 대성 스트레스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이 이 가정에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소망의 기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영도교회 신인범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1: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승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이 살고 있는 도시에 억울한 한을 품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가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였지만 재판장은 한동안 들어주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고 전혀 무시했습니다. 근데 어떤 날 이 재판장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가 자꾸 나를 찾아와서 내가 내 명대로 살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 사람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도 귀찮게 하는 그 여인의 한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의 윤리성이나 사회 부조리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 말종 재판관의 불신앙과 부도덕한 인간성을 저주하거나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원수에 대한 한 맺힌 소원을 안고 살고 있는 과부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사랑을 실천해 주어라,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딱 한 가지, 끈질긴 기도, 쉼 없는 기도, 중단 없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 비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 비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예수님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 어떤 기도인가? 쉬지 않는 기도, 계속되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 어떤 상황,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끝까지 하라는 메시지를 이곳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야 특별히 17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렇습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힘이 있는 동안에, 재력이 있는 동안에, 건강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제할 능력이 있는 동안에 구제합니다. 육체적인 힘이 있을 때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부족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내가 힘과 능력이 되는 동안에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생명이 떠나는 순간까지 오직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구제하다가 구제할 것이 떨어지면 구제는 못합니다. 그런데 구제하던 것을 중단했다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술을 전수하다가 더 이상 전수하지 못할 형편이 되어 기술을 전수하지 않는 것, 그거 죄에 된 거 아닙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하다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안 되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게 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치 아니할 것이라. 여기 잘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기도는 딱 쉴 수 있는 때가 한 번 있어요. 죽으면 안 해도 돼요. 죽기 전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제를 하다가 쉰다고 죄가 아니에요. 원조하다가 중단했다고 죄가 아니에요. 기술을 전수하다가 그거 중단한다고 죄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도움을 주다가 더 이상 힘이 없어 도움 못 준다. 그 죄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셨습니까? 다시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면 그게 곧 이미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하는 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하는 거 죄라고, 간음하는 거 죄라고, 거짓 증거하는 거 죄라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쉼 없이 기도해요. 영혼의 호흡인.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기도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왜 쉬는가? 첫 번째,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냐? 이런 마음이 들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뭐라고요?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나친 역경과 환난, 시험과 고난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릴 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인생의 역경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도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뭐라고요? 죄라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그런 생각 들면 기도 안 하는데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기 절대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신앙생활의 주체입니다.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해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쉬는 순간에 이미 죄가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없어도 기도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이것을 갖다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요새 기도 안 해도 별 탈이 없어. 기도를 하지 않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뭐를요? 기도 가르쳐 달라고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주기도송,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하고 약간 차이가,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기도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와 거저와, 이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연결되는 그 구절 5절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간청함. 간절히.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 빗대어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달라고 달라고 떡 따달라고 떡 세 덩이만 달라 떡 세 덩이만 달라 우리 집은 떡이 없어 그러니까 떡 세 덩이 떡을 달라고 떡 줄 때까지 떡 달라고 하는 간청 그 간청을 못 이겨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간청하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거죠. 문을 두라 그러면 내게 Ask and you will receive.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you will open.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속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마다 와서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건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계속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외식하는 자들같이 외식하는 자들같이는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6절 너는 기도할 때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봉헌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요사의 말로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 백성, 내 백성이 너희가 이곳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 주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어디에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잠자리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일터에서도 괜찮습니다. 내 직장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하되 성경은 특별히 몇몇 곳 지적하는 곳이에요. 이 성전에서 내게 부르짖으면 아브라함이 섰던 곳에 이르러 지정된 장소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거기서 기도해 산에가 감람산에서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기도하니 지정된 장소가 특별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별한 장소에서 기도하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큰 거리 여기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일컫는 그 기도,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순서,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은 그곳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원어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를 해야 할 곳을 기도해야 할 장소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주님께 책망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배교하고 미혹하는 영들에게 이단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 위기의 때가 찾아올 때 너희는 그런 일들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위기의 때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 짧은 시간에 다 나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이 누가복음 18장에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원한을 안고 있는 과부의 이야기. 쉼 없는 끊임없는 기도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맨 마지막 35절로 43절까지 보면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있던 맹인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더니 그 맹인이 외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그 부르짖어 외치는 그 맹인의 기도를 듣고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세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외치는 기도 이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례기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파루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바리새인들의 최초는 지금부터 22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약 200년 이전 BC 2세기 3세기 때부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의 뜻은 뭔가 하면 분리주의자, 페르세스, 영어로 말하면 세퍼티스트, 분리주의자 그런 뜻입니다. 그때는 기원전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델피에 가면 지금도 있는 것처럼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배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때 유독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따로 떼어져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처음 출발은 매우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별되게 우리는 세속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다며 이라는 경건주의 운동의 그 뿌리,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당대 유대 사회에서 민중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존경하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핵심적인 신앙의 특징은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하고 율법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흐르고 있는 전통적인 좋은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규칙도 잘 지켰습니다. 이를테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 십일조를 잘하는 규정, 정결한 예법, 어느 때 손을 씻고 어느 때 몸을 정결하며 어떤 예법을 갖추고 살아가는가 하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입장은 제사장 계급을 따로 분리하는 그런 계급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함에 거룩함에 온전한 순진함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불멸을 믿었고 육체의 부활을 믿고 천사와 영의 존재 전통적인 아주 성경적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전 중심의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세속에 가서도 일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고 구별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그들의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며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좀 부패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경건한 생활을 우월의식을 갖고 남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네하고는 달라 이런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생겨난 지 약 200년은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사람들 앞에는 잘하면서 너희들끼리 있을 때는 엉터리로 사는구나 잘못됐다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본질보다 형식을 앞세우는 곳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선과 교만으로 꽉 찼습니다. 남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면 금식했다는 거 티를 내려고 일부러 몸을 좀 깨져지하게 세수도 안 하고 가는 거야.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새로운 가르침에 많은 민중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자기네들을 향하여 올리던 칭송이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바리새인의 성전 기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의 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자, 이 비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두 번째 기도의 비유는 바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하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 그 다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나는 너네들하고 함께 섞여서 그렇게 기도하네, 나는 따로 구별되게 그렇게 기도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리의 기도 가운데 보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반대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르르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불이 토색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기도해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감사요. 좋아요, 나빠요.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도 정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가서 세상의 피조물에게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챙겼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감사 기도인데, 이 기도 오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 두는데 눈빛은 어디도요? 옆에 두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하나님 김 집사 같지 않고요, 나는 이 집사 같지 않고, 나는 고 목사 같지 않고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상대와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내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서 감사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한다고. 여러분, 율법에는 금식을 몇 번 하죠? 1년에 한 번 해요. 7월 10일 유대의 원력으로 대속죄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두 번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진정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 당연히 드리는 건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 나의 행위, 나의 율법 준수를 주님 앞에 가서 알리는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서서, 요사의 말로 말하면 감히 보편적인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에 함께 못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멀리 따로, 요새로 말하면 저 뒤편에 아니면 바깥편에 뭐 이런 그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도 취하지 못합니다. 오직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고개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칩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눈빛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쪽에 저 사람, 저렇게 불의를 하는 사람, 저렇게 남의 것 막 후려서 빼앗는 토색하는 사람, 저렇게 저 간음하는 저런 사람들, 저렇게 죄짓는 사람하고는 저는 다르죠. 저는 깨끗하죠. 저는 거룩하죠. 저는 구별됐죠. 저는 괜찮죠.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이 세리 기도, 그는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의 시선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봅니다. 그의 시선은 누구를 봅니까?

0: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니 한량없이 작은 내 모습, 한량없이 추한 내 모습, 그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구별되고 온전히 성별하신 그 하나님에 비하여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 그래서 말합니다. 그를 가슴을 치면서 주님,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어떤 의도,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마치 더러운 옷처럼 여길 터인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세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 정말 진솔하게 배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가운데 굉장히 좋은 분이 있어요. 누구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 당돌이 빌라도 앞에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역적으로 처형받은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자신의 무덤에 갖다가 안장하겠다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최대의 복음전도자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인 것 아십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죄인 취급받고 창녀와 함께 동급 취급받고 매국노로 취급받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은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리고의 세무소장 삭개오, 세무소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셔서 레위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문제는 우리의 주님의 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이라도 세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우리 주님 눈에 합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서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1: 감주인부와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18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동성 동거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하고 제3자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배상을 명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교계 법조단체인 복음법률가회는 이를 사법권의 명백한 한계 일탈이자 혼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사법부가 현행법과 헌

0: 헌법의 명문 규정을 넘어 사실상 동성혼을 우회 도입하려 한다는 법조계와 교계의 강력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법률가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3-2부가 동성관 동거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규정해 위자료 배상을 명한 판결에 대해 명백한 사법권 남용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법률가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상 혼인과 사실혼 역시 남녀의 결합만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법원이 법에 없는 새로운 범주를 임의로 창설한 조치는 국민의 입법권을 침탈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건법률가회는 성인들의 동성결합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가족 내 최약자인 자녀의 복리와 입장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개탄했습니다. 미국 설린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동성결합 안에서 양육된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보다 정서적 문제 경험 비율이 3배가량 높다는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법률가회는 동성결합의 확대로 인한 혼인율 저하와 전반적인 출산율 감소가 서구의 현실이라며 초저출산 위기를 겪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미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반문하고 법원의 즉각적인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평생을 목양에 헌신해온 담임 목사들의 상당수가 은퇴 후 최우선 계획으로 온전한 쉼을 희망하면서도 노후 준비와 새로운 형태의 사역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담임 목사 401명을 대상으로 목회 은퇴 후 계획에 대한 제135차 넘버즈 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계획에 대해 쉬고 싶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기독교 사역 외에 일반적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과 선교사 등 기성교회 이외의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답변이 각각 20%로 동일하게 집계돼 생계유지와 노후 준비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사회봉사가 12%, 해외 선교가 11%로 뒤를 이었으며 설교자가 없는 시골 작은 교회들을 순회하며 섬기겠다는 세부 구상도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평생 사역을 마친 은퇴 목회자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생계 안정망 부족 문제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교회 울타리를 넘어 사회와 시골교회 사각지대로 사역을 확장하려는 목회적 열망이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송환 문제를 두고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억류 선교사 가족 모임인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는 최근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관계자들과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을 잇따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가족회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의 생사와 건강 상태를 분명히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무사 귀환 문제를 미국의 대북외교 의제에서 우선순위에 올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를 2013년,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를 2014년 각각 억류한 뒤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는데 지금까지 세 선교사의 생사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남북 억류 선교사 문제가 앞으로 대북 접촉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연례 총회를 열고 생명윤리 수호와 여성 목사 금지 등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담은 주요 결의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남침례회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총회에서 인간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존엄하다며 조력 자살과 안락사 입법화 움직임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교단 측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급증한 반유대주의를 성경에 반하는 죄악으로 규정했으며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불법 이민 사면은 반대하되 합법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혐오는 거부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목사와 장로 직분을 성경적 자격을 갖춘 남성에게만 허용한다는 기존 신앙 고백을 재확인하고 여성 목사 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내년 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정통 개혁신학의 발전과 세계신학계 기여를 목표로 총 4억 5천만 원 규모의 제2기 분중신학총서 연구집필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분중신학총서 편집위원회는 신학 전 분야를 대상으로 15명

0: 이내 유능한 신학자들을 선정해 과제당 3천만 원의 연구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 정통 신학자로 최근 5년 이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논문 5편 이상 게재 등 학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접수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분당 중앙교회의 대규모 학술 자원 투입은 개교회 중심적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한국교회의 지적 자산을 공적으로 비축하는 실질적인 청지기적 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A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학문, 신학은 죽은 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서 살리는 것은 영, 내 영,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있는 거요. 이 몸뚱아리가 왜 있어? 내 영혼이 떠나면 이거는 시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하지 않아.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고 약 먹고 밥 먹고 해야 돼.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면 죽은 몸이야. 죽은 몸.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도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에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 학문이 받쳐주고 밝히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해주는 것이 학문이 필요해요. 학문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걸 밝혀주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기름길로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학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때 성령님이 함께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전통과 지식을 의존하는 학문은 육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참된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대원에 다니는 분들은 영적 지도자가 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사명을 받고 여기 온 거예요. 그것을 확신을 잡았다면 성령을 심은 신학,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는 신학, 이거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말로만 껍데기로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말로만 해서 실제로 구원자고 메시아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신학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학문적인 성과를 내세워서 그것이 우상화가 됐는데 우상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신학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고 연구하고 성경을 사람의 기록한 책으로 연구하고 만다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인류의 신학자들이 목회를 못한다. 설교는 아는 지식으로 전달해줬지만 목회를 못했네. 생명을 주는 거니까 성도들이 문화, 철학 그거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학문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최근에 가족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무공해 쌈밥집이었는데요. 가게 메뉴판에 이런 문구가 적혀있더라고요. 100명이 한 번 오는 가게가 아니라 한 명이 100번 오는 가게. 이거 읽는 순간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래요, 진짜 맛집은 그렇습니다. 잠깐 유행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단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한 번 듣고 잊혀지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감동이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나지 않는 말들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어제 읽어도 은혜가 되고 오늘 읽어도 은혜가 되고 수십 번 읽은 말씀인데도 어느 날 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이유는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도 그래요. 어제 받았으니까 오늘은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 사랑하는 책 위러브의 찬송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 맛집 이야기를 했어요. 100명이 한 번 오는 가게가 아니라 한 명이 100번 오는 가게다. 와, 이거 진짜 왠지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맛집의 자존심. 그래요. 생각해보면요. 맛집은 뜨내기 손님들이 아니라 단골이 만듭니다. 그냥 한번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서 또 오고 생각나서 또 오고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면서 오는 손님들 덕분에 가게가 잘 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은 특별한 말씀 한번 듣고 확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꾸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 나눴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기들은 매일 젖을 찾습니다. 어제 먹었으니까,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좀 덜 먹지 뭐, 이러지 않아요.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아, 어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당분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이 필요하고 내일도 말씀이 필요하고요. 은혜가 올 때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말씀을 찾는 우리의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말씀을 계속 찾는 건요, 와, 대단한 일이 아니라 건강한 일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계속해서 잘 먹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요즘에 말씀 읽는 것이 좀 뜸해지셨나요?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이 줄어들으셨나요? 오늘 단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다시 말씀의 단골 손님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에 관한 찬양이었죠. 말씀 앞에서 With God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요. 이 말씀에 정말 내 모든 것을 거는 자, 이런 자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421번님은요 요즘에 매일 잠언 한 장씩 읽고 계시대요. 신기하게 말씀을 읽은 날과 그냥 나온 날은 마음가짐부터 다르더라고요. 영혼의 아침밥 같은 말씀에 감사하다고. 와, 이거 멋진 비유인데요. 매일 아침 먹는 말씀이 아침밥이다. 그래, 우리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밥을 잘 챙겨 먹는 것처럼 말씀을 보는 것 중요합니다. 5176번님은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억지로 성경 읽으라고 하시는 게 싫었는데요, 나이 들고 보니까 가장 큰 유산이 말씀 읽는 습관이었다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신대요. 와, 좀 부럽네요. 네, 부모님이 말씀 읽는 습관을 들여주셨어요. 이거 정말 큰 유산인데 이런 습관이 들여졌다는 게 멋집니다. 네, 여러분도 성경책에 얽힌 어떤 추억들이 좀 있으신가요? 손때에 묻은 성경이 정말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3904번님이 성경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성경책이 그 정도로 읽으신 어머니가 또 생각이 나신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어머니의 믿음이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성경 예전에 이거 성경 겉 표지가 막 뜯어지잖아요, 다. 그래서 요즘엔 리폼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오래된 성경, 그 안에 밑줄이며 메모며 이런 것들이 있는 성경이 참 정이 가고 또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고스란히 있으니까 또 더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사랑했던 그 성경책도 이것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면 참 좋겠네요. 8389번님이 고린도전서 큐티 중에 더 은혜를 받고 계시대요. 내가 교회에 대해 임하는 자세를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 쓰임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화이팅! 주셨습니다. 아, 이 큐티하면서 받은 마음이 잘 느껴지네요. 교회를 향한 그 마음,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할렐루야. 네, 0084번님은 사무엘상에서 또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을 보면서 또 오늘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아갔다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나눴네요. 성령님의 인도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면서 주셨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잘 거하고 계십니다. 멋집니다.

조찬미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가 되죠? 오늘도 여러분 밥은 꼭 챙겨 드실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또 우리 마음을 깨우는 찬양도 함께 챙기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자꾸 찾게 되고 또 찾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9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쫓긴 자 같음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쫓긴 자 같음을 깨달으려면 첫째, 죄가 나의

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드고아 여인과 다윗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9절에서 여인은 자기 아들을 처벌하지 않은 책임은 모두 자신과 자기 집안이 지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압살롬의 아비인 다윗의 책임을 은근히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고해요. 이미 다윗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절에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다윗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그러자 다윗은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아무도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주도적으로 행하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람의 말에 이끌려 성급히 맹세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남았어요. 이처럼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끊임없이 세상의 급하고 두려운 일들에 끌려다니게 되지요. 누군가 다급하게 호소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갖다 대면 분별 없이 덜컥 결정하고 약속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명철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먼저 물을 때 나오는 법입니다. 다윗의 약속을 받아낸 드고아의 여인이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결국 1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내쫓긴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롬이에요. 가상의 살인자 아들은 살려주겠다고 맹세하면서 정작 자기 아들 압살롬은 내쫓은 채 두는 것이 모순이라고, 더 나아가 그것이 죄라고 다윗을 몰아세우는 것이죠. 여인의 말솜씨가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여인은 압살롬을 그저 돌아오면 되는 불쌍한 자식으로만 그립니다. 회개도 징계도 빼놓은 채 말이죠. 다윗은 이 말에 넘어가기 전에 압살롬이 내쫓긴 게 과연 누구 때문인가를 봐야 했어요. 이는 압논의 죄를 직면하지 않은 채 덮어두고 다말의 상처를 외면한 다윗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이 모든 일의 뿌리에 내 죄가 있구나를 봐야 했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 역시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내쫓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러니 여인이 말한 내쫓긴 자는 사실 압살롬만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내쫓긴 인생이에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죄인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아들 압살롬이 내쫓겼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니 결국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땅에 떨어지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11절에서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신 있게 맹세했지만 정작 자기 아들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나중에 요압에게 잘리고 압살롬은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아요. 사람의 맹세와 약속이 이토록 부질없고 헛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 것은 내 다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쫓길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누구를 내쫓았나요? 부모인가요? 자식인가요? 배우자인가요? 내쫓긴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음이 죄임을 깨닫나요? 내쫓긴 자 같음을 깨달으려면 둘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여인은 백성이 자기를 두렵게 하기에 왕에게 청을 드리는 것이라며 자신과 아들을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구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다윗을 선과 악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껏 치켜 세웁니다. 여인은 논리적인 달변으로 다윗을 설득할 뿐 아니라 듣기 좋은 말로 아첨까지 해요. 이 말에 넘어간 다윗은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며 결국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러나 회개도 공의도 빠진 이 결정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다윗은 회개했기에
하나님이 즉

0: 용서하셨지만 압살롬은 회개가 없었어요. 그런 압살롬을 그냥 데려오니 다윗에게 내쫓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찬탈하여 다윗을 내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내쫓겨 울며 산을 넘던 다윗에게 심의가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어요. 이를 부하들이 죽이려 하자 다윗은 선과 악을 내가 판결할 수 없다며 심의의 악행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다윗과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내쫓김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힘이 있다며 그 힘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며 판결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내가 주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임을 깨닫나요? 남편의 침묵이 힘들지만 자신의 피해의식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소통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편과 재혼했지만 예상과 달리 남편은 자주 화냈어요. 저는 당시 4살이던 제 딸이 상처받을까 봐 보호하려 애썼는데 그 모습이 남편에게 편먹는 것처럼 보였는지 부부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지요. 그렇게 끝없는 전쟁을 치르며 살다가 가족 모두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어요.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대로 이혼하고 재혼한 제가 딸한테 큰 상처를 준 문제 엄마이고 남편을 새아빠라는 어려운 자리에 앉힌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각자 침묵의 시간을 가지니 서로 비방하는 횟수도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침묵이 길어질 때면 저는 벌받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워요. 얼마 전 아침 제가 한 계란찜이 평소보다 싱거웠어요. 음식의 간이 중요한 남편은 겉으로 화내진 않았는데 기분이 많이 상해 보였지요. 사과해도 묵묵부답이라 저는 남편 스스로 침묵을 깨고 나오길 기다렸지만 그 시간이 또 길어지자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서 드고아 여인의 끈질긴 간청에 넘어가 성급히 맹세하는 다윗을 보면서 남편에 대한 피해의식이 남아있어서 남편의 침묵이 길어지는데 한몫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의견이 다르고 마찰이 있어도 구원의 관점으로 남편에게 다가가 대화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거절받는 것이 두려워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랑에 힘입어 남편에게 담대히 다가가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부부가 되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남편의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만져주시길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날마다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찬양하던 다윗도 환경이 주어지니 죄를 덮으려 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드러내고 오픈하지 않으니 내쫓고 내쫓기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쫓은 그 사건의 뿌리에 내 죄가 있음을 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윗은 드고아 여인 앞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자신 있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아들 압살롬의 머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여 내쫓긴 인생임을 평생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돌아오게 해주셔서 이렇게 살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제 손으로 판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권과 능력을 사용하길 원하오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옷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체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린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1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유럽에서 진행된 G7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주 열렸던 EU 정상회의에서도 그렇고요.
1: 네.
0: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밝혀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1: 그런데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더 전념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트럼프

0: 식의 경제 보상이 있지 않겠냐라는 해법도 내놓기도 했죠.
1: 네. 북한의 이런 경제 뭐 보상이랄까요? 지원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동안 계속 있었지만 북한은 이것들보다도 체제 유지와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북한은 세계와 한반도 또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개발을 중단해야겠죠.
0: 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그리고 핵무기 개발 중단을 위해서 수년간 대북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피해는 주민들이 봤잖아요.
1: 네.
0: 하루속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주민들을 살리는 길로 나아오기를 또 우리가 오늘도 더 관심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0: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을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또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많이 보내주세요.

0: 생방송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 내용은의 햇빛 비치니 함께했습니다. 북녘 땅에도 북한 지도부에게도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그 변화는 우리의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는데 잠시라도 함께 마음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또 변화를 놓고

0: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출석 인사들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고 계십니다. 소개해드릴게요.
1: 2483님 예쁜 꽃사진이랑 같이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광양 날씨가 흐린데 찬양방송 우리 OFD 잘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뭐 기도의 한 줄과 함께 출석 인사를 보내주셨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새싹회원도 오셨는데 9191님
0: 네.
1: 안녕하세요. 친구랑 드라이브하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복음의 자유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0: 와.
1: 아마 친구분이 맞추신 주파수에 같이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0: 네.
1: 우리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듣고 계신 거잖아요. 선물 하나, 출석 인사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0: 예. 그리고 의정부에서도 새벽 출근길마다 또 이렇게 남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2682님께서 주님의 역사심으로 통일에 반석되게 하셔서라고 출석 인사와 기도 문자 함께 남겨주셨고요. 서울 가산동입니다. 9950님 북한이 복음 통일돼서 주민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 네. 라고 남겨주셨어요.
1: 부여에서도 와주셨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시간씩 일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와.
1: 와, 어떻게 이렇게 다짐하시고 실천하시고 또 계신 곳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0: 그러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계신 지역이 어딘지 이 방송 듣고 있는 출석 체크 남기실 때 여기 어딥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이렇게 복음 통일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어떻게 진행해볼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차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과 이곳 남한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시간 가운데 오늘의 주제를 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0: 네.
1: 주변 분들 같이 듣고 계신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리고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여러분 지역 꼭 같이 적어서 문자로 어플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찬양 함께 하시고 한편차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부른 살아계신 주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하나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어 표현의 우리 뜻을 여러분이 마시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북한 출신인 아내 우리 신부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이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대화 후에 저희가 보기까지 두 가지 내어드리니까요.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오늘도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야, 1419님 내일 저녁에 부산 오늘의 교회 통일 세미나 한다고 소식도 전해주셨고 또 출장 전에 이렇게 방송 듣고 있습니다. 구로에서도 남겨주셨고
1: 네.
0: 야, 우리 2951님은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8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이제 마음의 거리도 함께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뼘 차이!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 뼘 차이.

0: 여기 왜, 이게 왜지? 아 진짜.
1: 뭐가 잘 안 돼요 여보? 자꾸 우뚤거리고 있어요.
0: 아 아니야 자기야, 나 혼잣말 한 거야.
1: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너무 우뚤대지 마시라요.
0: 아 이게 뭐가 한계가 안 되니까 이게 싹 다 안 되는 느낌이야. 아 나 이거 또 왜 여기 있어?
1: 자, 자 심호흡 한번 해봐요.
0: 아 안 되겠다,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다.
1: 원래 그렇게 우뚤거릴 때는 그냥 잠시 쉬어야 돼요. 어차피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0: 아 맞아 맞아. 아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확 받나 봐. 자기한테 미안해.
1: 자꾸 우뚤대면 이제 칭찬 안 해줄 거예요.

0: 우둘거리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오늘 대화 맥락상 좀 유추가 가능하실까요?
1: 근데도 네. 우리가 유추를 해서 네. 정답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0: 오늘은 없네요. 어렵나?
1: 그런가 봐요.
0: 자, 우둘거리다라는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1: 우쭐대다.
0: 우쭐대다. 2번
1: 투덜대다.
0: 투덜대다. 자,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어요. 네.
1: 이게 오답도 나오고 네. 정답도 우리 보기 전에 바로 직전에 보내주셨는데 근데 우리 OFP데이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네. 이렇게 우들거리는 분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거의 없지만 네. 가끔 가다가 네. 저는 이렇게 문자를 한 달 두 달이나 보냈는데 좀 선물도 안 주시고 하시면서 가끔 가다가 있어요. 가끔
0: 애기요,
1: 가다가
0: 그건 애기. 자, 1번 우쭐대다, 2번 투덜대다인데 사실 저는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1: 오늘 하셨어요?
0: 밖에 잠깐 점심 먹고 나갔는데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너무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이랬어요.
1: 아유, 저도
0: 주님 지금, 죄송합니다. 저도 감사만 좋아요. 해야 되는데.
1: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 30도라잖아요.
0: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아, 힘들어.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주님. 자, 1번.
1: 우쭐대다.
0: 이게 우쭐대는 건가요? 2번.
1: 2번 투덜대다.
0: 아, 왜 딴 사람들은 선물 주는데 나는 왜 선물 안 주고? 이런 거.
1: 오늘 네. 근데 더욱이 그렇게 우들거리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예. 북한 말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0128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0: 아니 왜 투덜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하셨는데 없어야 됩니다.
1: 우리 구일상공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0: 아예 없잖아요. 우리 모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우둘거리다라는 북한어 표현 여러분이 맞히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1: 우쭐대다.
0: 2번
1: 투덜대다.
0: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 문자 남기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 2310님이 아, 오늘 주파수가 잘 안 맞나 봐요. 지지거려요.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을게 하셨는데 정답은 맞히셨는데 그러면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1: 맞아요, 맞아요.
0: 들으세요, 휴대폰으로.
1: 애플리케이션 극동방송 다운받으시고 네. 또 거기는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잖아요.
0: 다른 사람들하고 인사도 할 수 있어요.
1: 힌트도 볼 수 있고요.
0: 그러니까요. 자, 찬양 함께 하시고요. 목요일에 코너 너와 나의 어울림 이어드리겠습니다.
1: C5의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4: 저는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6: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네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아보셨나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유익,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해 세대별로 받은 교육도 다를 텐데요. 하지만 최근엔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듯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억에 남는 건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교육은 필요할까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또는 모임별로 다양한 공동체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통일 교육에 한국교회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아, 말해 뭐예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서운 거 아시죠? 진짜 통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4: 진짜.
3: 그러다 보니 이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떠다니는 미디어에서 스치듯이 봤던 인상이 전부로 남는 거죠.
0: 네.
3: 책 한 권 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무서운 것처럼 북한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 인상만 갖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너무 있죠.
0: 예.
5: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통일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나?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0: 그래요.
5: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포스터 그리기 정도
0: 그렇죠.
5: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3: 삼순이님 때까지만 해도 포스터도 그리고 글도 썼잖아요. 네. 지금 세대는 아예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0: 그럼 통일에 대한 아예 교육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각 학교에서 네. 통일교육을 실시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뿐이에요. 계속해서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는 있었어요.
4: 그렇구나.
0: 근데 우리 뇌리에 딱 박히는
5: 맞아요. 인상적인
0: 그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나눌 만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아직까지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3: 시험에 안 나와서 그런가?
0: 아, 그런가?
4: 그럴 수도.
0: 수능 과목에 포함을 시키고

0: 해야 되나?
1: 그러게요.
2: 네.
3: 좋은 방법.
0: 자, 그럼 통일에 대한 교육이 북에서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4: 아, 저 이제 북한과 남한의 교육을 둘 다 받아본 입장에서 남한에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을 그나마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하게 되는데
0: 네.
4: 북한에서는 아예 반대적으로 이제 통일보다는 남한과는 적대적이다 이런 교육을 좀 더 중심적으로 네, 하기 때문에
0: 그럼 통일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들어봤잖아요. 네. 북에서도
4: 네 들어왔습니다. 네. 어릴 적까지는 통일 뭐 기차 통일 열차 뭐 이런 머리도 했었고요. 그리고 교재로서도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0: 그런데 이제 남조선을 네. 해방시켜야 된다.
4: 맞습니다. 네. 남조선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우리가 아이고. 이제 보살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통일에 대한 좀 이미지를 좀 변질시켜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게 교육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0: 그러면 통일은 이뤄야 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통일이 네.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3: 네.
0: 주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저는 확실하게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0: 네.
5: 왜냐하면 사실 청년들이 통일을 많이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이유가 지금 남한으로서도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0: 그렇죠.
5: 통일이 됐을 때 경제적인 부담감이나 세금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조금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입장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남한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경제학적으로는
5: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해주는 오히려 통일이 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여서 네, 뭐 분담 비용이라든가
0: 네.
5: 아니면은 뭐 징병제로 인해서 청년층의 기회 비용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통일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이 통일이라는 것을 무조건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지만
5: 네.
0: 우리가 통일을 반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5: 그렇죠.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럴 수도 있다. 또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교육은 당연히 몰라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5: 아, 네.
3: 근데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해도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0: 네.
3: 해방구 같은 느낌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는데 희생하다 가고 싶지 않은 게 요즘 세대에도 엄청난 특징이잖아요.
5: 아, 맞아요.
3: 우리 친구들 진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챙겨 먹을까 굉장히 똑똑해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 좋을 거야 장기적으로 봐봐 했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걸 챙기려고 할 것 같거든요.
0: 네. 네.
3: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 교육은 교회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교육해야 할지 모르겠다.
0: 네.
3: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더 좀 확고해진 것 같아요.
0: 예.
3: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결국엔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사명 속에서 이뤄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천국의 계산 방식으로 살 수 있잖아요.
0: 하나님의 그러네요. 어떤 가치 아래에서
3: 네.
0: 통일의 필요성을 찾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
3: 전 그렇게 네.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사회로 확장되면 좋겠다.
0: 네.
6: 보라님 말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되게 통일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3: 맞아요.
6: 생각이
3: 네.
6: 들어요. 특히 어르신 세대들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적대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
0: 예전에 반공 교육을 받아서
6: 네. 맞아요. 교육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0: 네.
6: 보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 화해, 용서 등의 가치를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배웠으니까
0: 네.
6: 저희가 배운 이 가치를 주변에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0: 네.
6: 생각이 듭니다.
0: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가족은 북한의 공산군에게 피해를 입었어. 누군가는 맞아. 우리는 이산가족이야. 이런 아픔이 사무치신 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화해라는 가치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아마

0: 의회가 나서서 맞습니다. 그런 의미를 또 알리고 가치를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아마 말씀이실 것 같아요. 네.
1: 요즘에는 남한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청년들 층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0: 아무래도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 뭐 얘기도
1: 네.
0: 있었고
1: 국가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반대 상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두 국가 사이에서 서로 통일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은 통일은 당연히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0: 영영 분단된 네. 채로 고착화될 수 있죠.
1: 네. 네,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자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들과 또 여기 국동방송 같은 매개체들이 그 연결을 이어줘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이 통일 교육이라는 것도 정말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학교에서만 한다고 그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미디어나 또 새로운 디지털 기기 같은 것들도 활용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2: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기기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요즘엔 또 VR이 엄청나게
0: VR?
2: VR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이나 남한 통일됐을 때 네.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체험형 교육을 함으로써
3: 좋다. 와, 방탈출을
2: 느낌.
3: 그런
2: 게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컨텐츠도 개발하고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노력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4: 사실 게임이 갖고 있는 되게 유익한 점 중에 하나가 목표를 가지고 팀을 이루면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교육도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수동적으로 너무 앉아서 듣는 교육을 받아서 기억이 안 남는 거지.
2: 운동적으로.
4: 방금 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체험하는 식으로 배우게 되면은 피부에 와닿는 교육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4: 저 방탈출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번 이게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좋을 것 같아요.
4: 북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고 싶다. 그런
3: 재미있겠다 진짜.
0: 나는 안 해봐서 어떤지 잘 모르겠어.
4: 아, 진짜요?
0: 옛날 사람.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은 통일은 반드시 된다. 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할까?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필요 없어. 통일은 안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아마 상관이 없겠지만 필요가 없겠지만 분명 통일은 필요합니다.
2: 맞습니다.
0: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도 꼭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한번 또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해 주신
2: 보라, 주주, 삼순,
1: 웅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0: 세대별, 계층별 다양한 통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함께 고민해볼게요 하고 문자 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이해한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뼘짜리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1: 네. 우둘거리다 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는데 네. 무슨 뜻일지 1번이 우쭐대다. 2번이 투덜대다.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네. 오늘도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6263님처럼 청주에서 참여합니다. 이렇게 우둘대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야겠어요. 그쵸, 그쵸.
0: 아멘. 네. 제 별명이 투덜이었던 거 제가 감사를 배워가게 하시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육이님. 저도 그렇거든요. 자, 오늘 1번이 우쭐대다고요. 2번이 투덜대다. 자, 우둘거리다의 뜻을 여러분이 아직 정답 못 남기셨으면 지금 여기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1: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에서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한뼘짜리 퀴즈 정답은요?
1: 우둘대다의 우둘거리다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투덜대다입니다.
0: 맞아요. 투덜대다였습니다. 오답이 막판에 오답이 막 들어오긴 했지만.
1: 네.
0: 자, 포항입니다. 너무 덥지만 투덜대지 않고 아이들과 씨름하러 가보겠습니다. 오. 하셨는데 9707님. 네,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꼭 보내시기 바라고요.
1: 아, 네. 전북 익산에서 보냅니다. 주님,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이번에 당첨이 될까요? 정답 1번 하셨어요.
0: 네.
1: 1번, 우쭐대다.
0: 아하.
1: 아, 5015님.
0: 네.
1: 그래도 제가 기억할 테니까 내일은 안 하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번 도전해주세요.
0: 네. 9410님, 아산입니다. 아침에 남편이 잔소리가 심해서 투덜거렸더니, 새벽에 밭에 가서 출근할 때까지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아서

0: 걱정 많이 했어요. 투덜대다.
1: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2: 네.
0: 화평의 은혜가.
2: 아멘. 제가 일을 잘했을 때 우쭐거릴 때가 많아서 겸손해지려고 기도하곤 합니다.
0: 네.
2: 저는 어떻게 이렇게 구륙사사님도 그래요.
0: 오답이에요?
2: 그래도 이렇게 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니 은혜의 오답이죠.
0: 네. 절대 투덜대지 않는 우리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5497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 사랑해요. 알겠어요.
2: 이렇게 늘 사랑 고백해 주시니까 투덜 우들거리지 않으신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0: 네.
2: 편의점에서 늘 듣는 정권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불평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퀴즈 풀면서 회개해 봅니다. 3590님도 주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2: 아르바이트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2번 보내주신 0997님.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도 투덜대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투덜이라고 하신 거겠죠?
0: 네.
2: 8621님도 드리고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투덜대신다는 1316님.
0: 어허.
2: 아, 전해요 저.
0: 배부름의 은혜가.
2: 또 우울감으로 하루하루 힘들지만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던 9893님. 우리 선물로도 이 투덜이 잠깐 조금 네. 소강 상태가 되고 극동방송 계속 들으시면서 은혜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0: 네.
2: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 링크 클릭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우리 5189님께서 전주에서 문자 주셨어요. 샬롬! 식사들은 하셨는지요? 차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켜고 OFD에 함께하니
2: 너무 좋네요.
0: 참말로 행복합니다요. 정답 투덜투덜 징징대다 하셨는데 전일수님 아유 덕분에 저희가 행복해졌습니다.
2: 그러니까요.
0: 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번 주 방송은 끝났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은혜 가득 채워서 또 복음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2: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2: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대문 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며칠에 칭의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의라하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칭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을 때 가능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의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1%라도 남아있으면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100%를 온전히 완성할 때에야 비로소 다 이루었다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스스로 져야 할 죄의 값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셨다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99%를 이루시고 1%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루라고 남겨놓으셨다면 다 이룬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100% 온전히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구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자주 같은 죄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대속할 어린 양이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구약 때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방금 전 읽은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였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택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기준에서 지난 시간을 과거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미래라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지만 용서해 주신 것일까요? 앞으로 지를지 모르는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남겨두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간의 모든 죄가 포함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란 시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계시는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대속은 우리 인생의 삶의 전체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칭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칭의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되어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의롭게 되기에 이런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발견할 뿐입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거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0: 것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법전에서 따온 법률 용어인데요. 반대말은 정죄입니다. 따라서 증인은 무죄 선고를 뜻합니다. 즉 피고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것을 믿는 자를 의인으로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으로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미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은 7,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 순간에 구원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믿는 그 순간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거듭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승리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입니다. 청현재의 말씀그래피 선교회와 부산 극동방송이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부산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제3회 청현재의 찬양 캘리그라피전 감사예배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야곱의 축복 등의 김인식 목사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7118-616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학교수 선교연합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24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온라인으로 제41회 전국대학 교수선교대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2877-967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회희망연합이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덕교회에서 강소교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은샘공동체 이병승 목사와 우두막공동체 이재영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032-33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늘빛교회가 6월 20일 토요일부터 7월 12일 주일까지 늘빛교회 유치부실에서 2026 늘빛 영어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2876-0605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가 6월 20일 토요일까지 국제유학생을 위한 2026년 2학기 한국어 교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070-643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1-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강력한 전염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가 익히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예, 딱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걸려서 막 정말 그의 삶이 피폐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병균이 득실거립니다. 뭐 그게 정말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요. 물론 당시 사람들은 바이러스와 일반 병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병을 옮길 수 있다는 것만 아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꺼리고 기피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하게 마을에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환자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마을 한복판에 나타나서, 여러분,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 저 예수라는 선생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두 팔 벌려 그 사람을 환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 문제는 그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당시에는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unclean,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깨끗하지 않다는 말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이고 위생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종교적인 의미, 제의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의미, 윤리적인 판단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병.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진영에서 쫓겨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캠프 치면서 진영을 이루고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그 안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염병 환자는 자기만 위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남들도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격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 당시에 약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야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말은 사실은 오늘날의 나병, 이게 정식 의학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정확하게 그 병이냐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은 의학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사실 아직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그 병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발생하기 이전이에요. 전파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그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피부에 발생하는 전염병들을 통틀어서 구약은 나병이라고, 차라아트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심지어 집에 벽에 발생하는 곰팡이까지도 이게 퍼지면 전염되니까 그것도 나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병에 걸리면 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배에 참석할 수 없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나병이 발생한, 피부에 전염병이 발생한 환자가 자기가 예배에 열심히 있어서 나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공예배를 빠지면 안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성전에 예배에 참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병 환자가 성전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러면 성전의 제사장과 사람들이 와 믿음이 좋네요, 훌륭합니다 칭찬했을까요? 그 사람은 아마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왜요? 그게 공동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왜요? 나병 환자인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걸 사람들이 한눈에 봐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뭐라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다, 나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깨끗하지 않아요, 나랑 가까이 하시면 큰일 나요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사람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셀프 이스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힘든 게 뭐냐?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살겠어요? 언제까지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그렇게 부정하다고.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예수 앞에 섰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런 담대한 마음이 섰을까요? 이 예수가 선포하는 것은 주의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날,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예수 앞에 그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 저 예수 선생, 저분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병든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저 은혜는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한 것이구나. 나 같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 예수, 그분이야말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멀쩡한 사람 앞에 스스로 나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하고 스스로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멀리하고 도망가야 될 사람이, 이게 웬 믿음입니까? 예수 앞에 자기 스스로 나와서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과 말에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장구를 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맞장구 치시는지 보십시오. 1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깨끗할지어다. 이거 한 문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네가 깨끗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 끝나는 문장인데 이 한 문장을 굳이 두 문장으로 잘라서 I am willing, 이건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 You will be clean, 그러면 되는 건데 I am willing, 내가 원하노라, 나의 의지가 거기에 있다, 내가 지금 그것을 의지하노라. 왜요? 그의 권세를 드러내고 선포하시기 위한 수사적 방법이에요. 그리고는 be clean,

말은 제가 한글 성경 번역한 사람 같았으면 깨끗할지어다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예, 이 말은 정말 선포적인 표현입니다. 깨끗할지어다. 해석학자들은 이런 방식의 표현, 이러한 수사적 방법을 전권적 표현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전권적 표현 뭐예요? 여러분 전권대사란 말 들어보셨죠? 모든 권세와 권위가 자격이 다 그에게 있다. 무슨 권한이 그에게 있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할 권한, 그 권한이 그의 손에 달렸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가 그런 권세와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표현이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공관복음 전체에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쓰시느냐? 예수님이 가신 권세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건 죄사함의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 병에 걸려? 왜 하필이면 내가 그 병에 걸려? 아, 이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죄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치명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그의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병자들에게 당시 사람들은 죄인이야, 죄인. 저거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야. 죄인을 내쫓아, 죄인을 돌로 쳐. 그렇게 정죄했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 앞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면 너는 깨끗해지는 거야. 그 말은 그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 병을 고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은혜를 선포하시며 주님은 이 나병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깨끗하다고 선포하셨고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주님이 진짜 의도하신 게 뭐냐? 그걸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의도를 보려면 주님이 그 뒤에 하시는 행동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그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가 치료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시작하셨고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시려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소문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고 몰려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예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게 좀 더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알리지 말라고. 여기서 경고하시되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사전에 보니까 엄히 경계하셨다 또는 심한 경우에는 호통을 치셨다라는 말로까지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짐짓,

소문 나기를 바라시는데 겉으로만 말하지 말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고쳐주셨어요? 예,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의도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이, 그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관한 소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4장 하반절을 가서 보십시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에게만 살짝 가서 누가 고쳐줬다고 얘기해. 그 얘기가 아니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이유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치료받은 것을 공인받는 절차예요. 왜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전염병이 걸렸던 사람, 그가 격리되어 있다가 나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약 같은 건 없어요. 그러기 격리되어 있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러나 혹 그 가운데 치료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치료받은 채로 계속 격리된 채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에게나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오, 다 나았네요, 할렐루야 그러고 환영해 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다가오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를 확인해 주고 그가 치료받았으면, 다 나았으면 그를 환영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섭고 위험한 역할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그런 일을 맡아야 돼? 왜요? 제사장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치유라는 건 그저 단순히 몸에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가 완전한 치유를 얻고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자기 가족과 마을과 공동체가 온전히 인정하는 구성원으로 복귀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 치유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도록 하시는 것이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율법과 절차와 명령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행동, 그게 중요한 거죠. 그가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가 온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시고 그를 먼저 가까이 하시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만지셨다고요. 볼까요?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이여 이르시되,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동일하게 이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은 무슨 통뼈라고요? 예수님에게는 그 일이 위험한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서 있는 것만 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의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면 예수님도 같이 부정해졌다고 함께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행동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내가 더러워질까봐 그 더러운 자를 만지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 될까봐 죄인과 함께 서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종교인들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율법가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만지심의 파워를 아십니까? 만진다는 것이, 접촉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병을 우리 주님 그 사랑의 손으로 다가와 만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나의 손을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상처난 가슴에 한번 대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합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함께하며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손대고 그들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서야죠.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을 막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는, 우리 성도라 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병균 덩어리 인생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선포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죄가, 그들의 병균이 우리에게 옮겨질까 봐 두렵고 꺼림직해서 문을 꽁꽁 닫아걸고 출입금지, 죄인 출입금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방파제를 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방파제를 넘어 그들에게로 다가가 손 내밀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죠. 무엇이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방파제 쌓고 그 방파제 안에서 우리가 안전한가 확인하면서 그 방파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확성기 들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손 들고 예수 믿고, 예수 믿었다고 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와서 고백하면 문 열어줄게. 여러분, 그게 전도의 방식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까? 혹여 우리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봐, 우리의 물을 흘릴까봐 돌멩이 들고, 이럴 땐 돌멩이라고 안 그러죠, 짱돌 들고 그들을 노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요, 우리가 그들을 치료하기는커녕 우리 안에 있는 병균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행실들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모든 관계, 삶의 구석구석에 파고들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야야 니네들한테 썩은 내가 나 그러고 있는데, 우리만 눈 감고 우리만 모른 척, 우리만 멀쩡한 척 그렇게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광야에 나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0: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세우신 사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그들 앞에 나아가 먼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도 너희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며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만질 때 우리가 그들에게 죄를 옮겨받아서 우리가 병들고 쓰러져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성령을 부어주셨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일을 실천해 보십시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45-5501번 부산 성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예배 시간.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진하게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혹시 쉬고 계시거나 예배 쉬고 계시고 예배 중단했던 분들,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자, 새끼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여러분,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 거기가 이 시간에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나 전철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디서나 운동하거나 또 산책하면서도 그 자리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직접 노래하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떠나 있는 분들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예배. 전국 생방송 가운데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죠, 샵 버튼 누르시고 숫자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나 여러분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내가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찬양이 오늘 너무 듣고 싶고 부르고 싶다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찬양 한번 남겨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죠. 거기서 무료 메시지, 여러분께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한 주가 그냥 후딱 가네요.
1: 네.
0: 예. 잘 지내셨죠?
1: 네.
0: 예. 우리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도 오늘 두 번째로 오셨는데, 주위 분들에게 별로 이렇게 안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안 알렸는데도 그래도 아는 체를 하더래요. 와, 방송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예. 자,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만날까요?
1: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0: 온 땅의 주인. 와, 제목이 특별합니다. 뭔가 무게가 있어요.
1: 예. 저는 찬양 선곡할 때 고심해서 시간을 좀 두고 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찬양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오늘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존재가 너무 보잘것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끄럽거나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와, 이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 앞 안에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 후렴이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이 찬양의 후렴이. 그래서 좀 적어놨었다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0: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1: 네.
0: 이거 얘기하는 거죠?
1: 예.
0: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그러게요. 온 땅의 주인 대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1: 아멘.
0: 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죠.

0: 아멘.
1: 아멘.
0: 온 땅의 주인. 외국 CCM, Who am I입니다. 라고 이렇게
1: 네,
0: 알려주셨는데,
1: 맞습니다.
0: 7358번님이, 그러네요.
1: 네.
0: 악보에, Who am I? 오.
1: 다음엔 영어로.
0: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구약 성경 말씀이 막 갑자기 떠오르는데,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둘째 아들과 함께 새깨라 예배 드리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8845번님, 영혼을 깨우고 정신을 깨우는 방송 새깨라 라고 이렇게 또 오셨고, 아침에 비가 내리고 점심에 금빛 햇살 가득한 익산에서 듣고 계신다고 우리 4605번님도 오셨고, 정안면에서 보내신다고 7205번. 정안하면 거기 그 정안휴게소 알밤 생각이 나네요. 서천에서 남편과 듣고 있고, 평택, 경기, 인천. 정신을 바짝 깨운 데 라고 7659번님. 청주에서, 인천 남동구 양평 구미 출석 1등하고, 진짜 오늘 1등이네요. 구미에서 오셨습니다. 직장일로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대전 현충원에 계시는 아버지 뵈러 가는 중이에요. 휴대폰으로 들으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해요 라고 3373번님 참 대단하시네요. 8858번님도 오셨어요.
1: 지난달 5월 2일 친정아버지 묘지 이장을 했는데 옮기면서 은혜 찬양 들으며 이동을 했습니다. 천국에 계신 친정아버지가 은혜라는 찬양만 나오면 생각나네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며 전도를 끝까지 외치시고 물려주신 신앙이라는 큰 보물을 물려주신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0: 그렇구나. 보통 이렇게 저희가 라디오 예배할 때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하늘에 계신 누구 생각나요? 생각나요? 뭐 아니면 하늘에 계신 누구 좋아하시는 곡입니다 이렇게 또 신청하는 곡도 있고. 어이, 또 5695번님도 그러네요. 지난주에 아버지가 천국 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종직이 하셨었어요. 종직이를 사명으로 여기신 아버지를 추억합니다. 사랑의 종소리. 지난주에 저희가 이거 이 찬양 했잖아요.
1: 네.
0: 아, 그렇구나. 맞아요. 종 치시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또 사랑의 종소리를

0: 이렇게 또 그래요. 천국에서 흐뭇하게 우리 자녀들 바라보고 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77번님 중앙동 중왕동이네요. 커피숍에서 듣고 있고 부활절 전에 예수님 영접했던 남편 예수님 지금 너무 잘 믿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주일은 시간 안 된다면서 찾지 말라고 하면서 믿음이 너무 좋다고요. 극동방송도 즐겨 들으시고 은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지금 방학했다가 계약한 분이거든요. 와, 근데 지금 주일 정수를 엄청 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7646번님 새끼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시면서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찬양 신청곡 전해주시면 샵 1069번으로 알려주시면 악보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서 또 이 스튜디오 안에서 함께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우리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면서 권사님 어떤 네. 곡이죠?
1: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아까 첫 번째 찬양한 거랑 좀 비슷한데요. 우주보다도 넓으시고 바다보다도 깊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먼지보다도 작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또 찬양하고 산같이 항상 그 자리에 우뚝 계시면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이 산 우뚝 서 계시는 그 산같은 주님을 보면서 믿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0: 자,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찬양으로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정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이제 딱 19분 됐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여집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소리 내서요 찬양 부르시면 돼요. 소리 높여서 운전대 잡고도 눈 뜨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안에서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신청곡들 사연들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인 교구 목사님께서 가정신방 때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울었고 벅찬 감동이 있었다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냅니다. 강한 게 강한 거다 이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다 약한데 강한 척 할 필요 없죠. 약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있는 분들 이 찬양 부르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아멘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여러분 힘내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사연과 신청곡들 주고 계시네요. 창원 우리 김세희 권사님 찬양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곡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첫 곡이 온 땅의 주인이었죠? 온 땅의 주인.
1: 네.
0: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이 뭐였죠? 좀 전에 했던 건데 돌아서면 이렇게 있네요. 주님은 산 같아서.
1: 네.
0: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의정부에서 배송하면서 한 주를 기다렸어요. 찬양 예배 축복된 찬양에 은혜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이 라디오 예배를 기다리셨대요.
1: 세상에.
0: 세상에 진짜. 우리 2682번님 고맙습니다. 제가 셋 아들 둔 엄마인데요. 큰아들인 직장생활과 대학교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서 번아웃도 와가지고요. 힘든 아이고.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 0720번님 새아들 키우는 우리 어머니 영육간에 늘 강건함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아멘.
0: 우리 아들들이 말을 또 좀 잘 들어야 될 텐데. 자, 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받으러 병원 가면서 새끼라를 들으면서 큰 위안을 얻고 계신다고 9714번님 그래요. 힘내십시오. 용인 날이 맑습니다. 덥지만 그래도 라디오 앱에 들으니 교회 온 것 같아요 라고 가산동 직장에서 송파나루역 근처 회사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전주에서 우리 1203번님 거제도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오늘 생애 첫 차를 구입했어요. 거제도 극동방송 채널 좀 알려주세요. 거제도. 아, 거제도가 아마 여기가 창원극동방송 같은데.
1: 아.
0: 창원극동방송. 예.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예. 혹시 우리 알려주실 분? 알려주십시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말없이 건반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고현교 김진아 집사님이 선택한 곡을 함께 찬양하겠는데 이 곡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하는 곡이에요.
1: 네.
0: 성령 충만해라 목사님들이 이러는데 충만 예,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다는 고백을 담은 찬양 충만 우리 금세일 권사님과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아, 우리 충만 예수로,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꼭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1: 아멘.
0: 3시 29분입니다. 네. 라디오 앱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하면서 이어폰 꽂고 찬양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듣고 있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뭐라고 할지. 와, 쟤는 노래도 부르면서 일도 잘하고. 와,
1: 홀리하다.
0: 그러니까 어떻게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저렇게 잘할까? 9106번이 힘이 나는 귀한 시간이라고. 야, 운전하면서 또 우리 8174번님 뭐 몇 번이요? 몇 번?
1: 예? 아니 아까 그 거제도 분이
0: 어 맞다 거제도 물어보셨죠?
1: 예,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0: 제가 원래는 부산인지 창원인지 좀 헷갈렸는데 아. 7375번님이 혹시 우리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거제도 바다 쪽은 부산 극동 93.3이 더 잘 잡힙니다. 창원 극동보다는 진주 92.5도 괜찮고요. 아 이렇게 또 정확하게 창원은
1: 감사합니다.
0: 98.1이거든요 부산 극동 93.3 바다 쪽은 부산, 아, 또 다른 쪽은 진주 본부가 있어요. 저희가 또 창원 옆에 92.5라고 합니다. 아, 또
1: 많이들 올려주고 계세요 지금.
0: 그러네요. 예, 8851번님, 아이 창원 98.1, 예, 그렇죠. 가까운 가덕도 쪽 부산 채널이 더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아, 또. 우리 5959번님도 막 알려주고 계시고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또 그쪽은 또 제가 예, 왔다 갔다 해보긴 했지만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둘째를 보면서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어느샌가 붕해가 됐다고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하원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또 듣고 계시네요. 자, 4154번님.
1: 22년째 혈액투석 받고 있는 아내 권사님께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보혈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서 올해는 반드시 신장 이식 수술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아멘.
0: 그래요. 이 찬양은 정말 저 이거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정말 빠지지 않는 찬양이거든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 투석받고 있는 아내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말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자, 새끼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작은 딸들을 위해서 우리 111 3번님 딸들은 엄청 사랑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지금 영암에서 원영이와 태명이 나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모태신앙이었는데 선교사로 헌신됐는데 신앙의 끈을 놓았다가 지금은 그 아픔 다 이기고 좋은 아이를 만나서 신앙생활도 군교회에서 반주도 한다고 합니다.
1: 와.
0: 그렇구나. 아유, 축하드려요. 오, 고맙습니다. 4797번님. 칭찬하셨네요. 전 처음에 이게 칭찬이 아닌 줄 알고
1: 말하지 말고 찬양만 하세요.
0: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칭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입으로 읽기는 참 민망하네요. 예. 대구에서 전주 가면서 지금 1484번님 듣고 계시고 기말고사 앞두고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고1 딸 수연이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자녀 되게 해주세요라고 2378번님. 그러게요. 지금 기말고사로 대학생, 중고등학생 다 지금 고생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예,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실력 잘 발휘하고 그 모습 그대로. 아까 누가 이 찬양을 신청하셨길래요. 제가 이 멘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한번 예, 한번 보여주세요.
1: 아멘.
0: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을 신청한 곡이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러니까 어떤 분이었죠? 제가 문자 분명히 봤는데. 자, 수원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있네요. 5237번님. 저는 운전할 때만 듣다가 이번 주부터는 극동방송을 집에서 쭉 라디오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삶의 예배를 만들어 가는데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9152번님. 교회 가려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마늘을 까고 있다고요.
1: 교회
0: 갑자기.
1: 가지고 가시려고.
0: 아, 그런가? 갑자기 마늘이 나오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를 가려고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 그래요. 꼭 이번 주에 9152번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일해서 큰 소리로 따라 부른다고 0785번님도 남기셨습니다. 8745번님.
1: 안녕하세요. 채팅 처음 남겨봐요. 항상 운전하시면서 극동방송 들으시며 힘 얻으시는 엄마의 추천으로 태어난 지 46일 된 아들 돌보며 듣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추우나 더우나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엄마가 힘내시기를 바라며 마커스 워십의 주님의 선하심 부탁드려요. 라고
0: 그리고 우리
1: 하셨습니다. 우리
0: 영이
1: 형이 하고 싶은 거다 해.
0: 와, 영이 좋겠다. 하고 싶은 거다 해라고.
1: 제 이름을 영희로 바꾸고 싶네요.
0: 자, 신청곡 내 모습.

0: 이대로.
1: 이 찬양,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죠.
2: 네.
1: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요. 제 자신의 이 모습을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대방 사람, 저 사람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런 요구사항, 요청, 바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목적이 있으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0: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도 우리 7712번님, 2777번님이시네요. 듣고 계십니다. 대구에서 듣고 계시네요.
1: 샬롬. 대프리카 대구 오늘 덥습니다. 저는 63세 주부인데 남편 일터의 직원이 수술 요양 중이라 7개월째 현장직을 겸해 일합니다. 지금은 1톤 트럭에 물품 가득 싣고 외관 거래처 납품 갑니다.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극동방송 맥체인 성경 읽기 듣는데 목소리가 김 PD님인 것 같은데 맞나요?
0: 네, 맥체인 성경이요? 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1: 너무 목소리가 좋으신가 봅니다.
0: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뭐좀 녹음을 여기저기 그래도 좀 해가지고 잘
1: 아.
0: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도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가지고 대구에서도 주셨고요.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오늘도 참 많이 덥네요. 남편 일 도우면서 새끼라를 듣습니다. 저도 모르게 찬양 흥얼거리면서요. 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 극동방송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고, 여기는 충북 청주시 가경동이라고 0360번이에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청주본부가 생기고 충주에 중계소가 또 생겨가지고 지금 시험방송하고 있는데, 충북 지역에도 극동방송이 깨끗하게 지금 열심히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극동방송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케가 이 시간 방송 좋다고 해서 듣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라고 계속 찾게 될듯 합니다. 8851번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플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방학 중인 우리 어머니 속히 교회 나가시길 기도해달라고. 3908번님, 우리 어머니 나중에 꼭 같이 계실 때 한번 전화 연결해보자고요. 다른 데 있어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고요. 창원에서도 주셨네요.
1: 창원에서 서울 가면서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0: 4월 20살 젊는 나이에 하늘나라에 간 우리 아들 비니가 좋아했던 내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 아, 그렇구나. 빈이라고 했죠?
0: 네.
1: 빈이가 좋아했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아, 주님 말씀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5311번님의 찬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들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참 너무 너무 이렇게 좋은 찬양이죠. 위로가 되는 찬양.
1: 울컥했어요.
0: 예, 하나님을 정말 높일 수 있는 찬양. 예. 오늘 찬양 다 울컥하네요. 0720번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지심과 동행하심을 흠뻑 젖어 이룰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면서 감동의 물결입니다. 라고 이렇게
1: 아멘.
0: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한의원 가시고 계시는군요. 대전에서 우리 1967번님, 예, 침도 맞고 허리 막 운동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예. 12년 전 태교로 들었던 방송이 어느새 4명의 아이를 낳고 차 안에서 방송을 들으니까 더더욱 육아는 나의 힘이 아님을 느낍니다.
1: 아이고.
0: 와, 4명. 한 명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1: 예.
0: 그쵸?
1: 대단하십니다.
0: 본사님?
1: 네. 저 하나 키우는 데 너무 힘든데.
0: 그러니까 우리 8417번님 대단하십니다.
1: 아이고.
0: 차 안에서 지금 4명을 데리고 지금 이동하시는 건지, 와, 대단하세요. 그 다음에 포항에서도, 야, 저희 교회 목요일 행복전도대 거점인 평생교회원에 가서 전도하고 와서 집안일 하면서 또 라디오 듣고 찬양 따라하고 있다고, 화이팅! 엄청 부지런한 분이네요. 와, 대구 54단에 근무 중인 아들, 오늘 진급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시길, 전역할 때까지 건강 지켜달라고, 3678번님 이렇게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6년 다 돼가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면서 7095번님 사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1: 와.
0: 마지막 찬양 할 때입니다. 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연도 다못 읽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목요일에 라디오 예배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시고 또 내일 새 계란은 또 계속됩니다.

0: 우리 권사님 청년 같대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1: 감사합니다. 예. 이분 선물 좀.
0: 자, 우리 0778번님 고맙습니다. 김세희 권사님과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이 살아야 육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말은 신학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신학계와 신학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신학자라든가 신학계가 존재하는 것을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부정하면 내가 신학교 문 닫아야지. 그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영혼이 살아가, 교회가 살아나가,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그걸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되어서 참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기독교가 다시 방배동 우리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우리 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기도 성령의 물길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학문에 갇혀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의 틀에 가둬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학문에 갇혀있을 하나님이 아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신학의 결과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 많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0: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1: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우리를 감싸서 역사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문으로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 생명이 충만해서 신학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크신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1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출근길에 갑자기 차가 막히고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고요. 마치 거센 파도에 휩쓸린 것처럼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을 경험했죠. 사방은 어둡고 앞은 보이지 않고 요나를 둘러싼 건 거친 물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그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파도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해변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거친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혼자 붙들고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말씀드려보면 어떨까요?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 마커스 워십의 찬양입니다.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이야기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요나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말씀 카드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가장 먼저 0742님께서 고피디님 믿음으로 고 외쳐주셨고요. 1419님 믿음으로 고 외쳐주시면서 믿음 남기셔서 앱을 통해서 말씀 카드 받아가셨습니다. 또 오늘도 샬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그리고 피디님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고 외쳐주셨고요. 4549님 믿음으로 고 저는 서울입니다. 모처럼 한가한 오후에 편하게 우리 고양이 깐둥이랑 같이 들을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와, 이처럼 행복한 시간이 있을까요? 한가한 오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고양이와 함께 애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이치치님 반가워요. 고피디님 저도 출첵합니다 남겨주셨고요. 네, 또 1249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네요. 오늘 방송 처음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찬양 좋네요. 일이 참 많은 목요일 오후인데 잠깐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습니다. 오프닝도 은혜 가득이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오늘 처음으로 함께해 주셨는데 이 잠깐의 시간으로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3874님께서도 문자를 통해서 믿음 하트 남겨주셨고요. 말씀 카드도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 해운대구 기준 26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는 0.4도 정도 낮습니다. 구름이 좀 많은 상태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좋습니다. 또 자외선도 보통이고요. 현재 기온 26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문자와 채팅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3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아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섬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의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

두근두근 창조과학으로 함께 열어가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희는 찬양 함께 올려드린 후에 두근두근 창조과학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위클레시아가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0: 성경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한 주 잘 보내셨나요?
1: 네, 잘 보냈습니다.
0: 네, 와, 오늘따라 조금 더 시원하게 이렇게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날이 참 더워지고 있죠.
1: 네, 오늘 많이 덥습니다.

0: 또 그렇습니다.
1: 이사님, 지난주에 세계 기독교학의 역사 이해 방식이 진화론과 비슷하다는 것, 그리고 창세기 역사성이 왜 중요한지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대안을 배우는 시간이죠.
0: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해결책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창조과학을 기반으로 한 선교신학. 이걸 줄여서 CSM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CSM이라는 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SM이요? 창조과학이 선교신학과 연결되는 게 참 신선한 게 느껴집니다.
0: 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 창조과학이 단순한 과학 관련 논쟁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선교의 토대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알게 되실 겁니다.
1: 네, 이사님,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내용을 잠깐 복습해 주신다면요.
0: 네, 지난주에 저희들은 세계 기독교학의 역사 이해 방식이 진화론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배웠습니다.
1: 네.
0: 네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조금씩 천천히 변한다. 또 하나님의 기적을 빼고 설명한다. 그리고 문화에 맞춰 적응한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목적지가 없다. 이 네 가지였죠.
1: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를 해주셨었는데, 그리고 이런 역사 이해 방식이 창세기 역사성을 약하게 만든다고 하셨죠.
0: 네, 맞습니다. 이런 역사 이해 방식이 창세기 역사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다섯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1: 네.
0: 첫 번째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실제 역사가 흐릿해지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아담이 실제 인물이 아니게 되면서 원죄의 교리가 무너지고 맙니다.
1: 네.
0: 그 세 번째는 복음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문화권마다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요. 네 번째는 선교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문화와 대화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냥 참고 자료가 되어버리고 말죠.
1: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 참 심각한데 이렇게 다섯 가지 문제점이 있다니까 참 심각한 문제들이네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CSM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CSM.
1: 오늘 이 말씀을 더더욱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맞추실 수 있는 퀴즈 준비하셨다고요?
0: 네, 오늘도 굉장히 쉬운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이번에도 OX인데요.
1: 네.
0: O일까요? X일까요?
1: 와, 지난주에 OX 퀴즈를 이렇게 내주셔서 틀리는 분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어요. 헷갈리신 분 빼고는 없었는데 오늘도 무조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같아요. 지난주에 이사님 저희가 퀴즈를 출제를 했을 때
0: 네.
1: 되게 대동단결 하시듯이 당연히 당연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 네.
1: 오늘 퀴즈도 당연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복음은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O일지 X일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 이렇게 이사님 말씀 듣는 중에 4177님께서 문자를 앱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0: 네. 오늘도 6.25 구국성회가 오산리 기도원에서 있어서 파주 가는 운전 중에 듣고 있어요.
1: 오.
0: 약 만 명의 기독 장병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고 있어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1: 아, 아멘.
0: 아멘.
1: 네. 어제도 6.25 구국성에 다녀오셨다고 남겨주셨었는데요. 오산리 기도원 가시는 그 운전 중에 믿음으로고 두근두근 창조과학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약 만 명의 기독 장병들이 이 시간 모이나 봐요.
0: 네.
1: 오사님. 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0: 네, 만 명이면 네. 굉장하죠.
1: 이 순간에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뜨거운 열정으로 부르짖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이 믿음으로고 두근두근 창조과학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답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데요. 찬양 함께 하신 동안 채팅과 문자를 통해 정답을 보내주세요. 홍이삭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두근두근 창조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님 방금 올라온 문자입니다. 2126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1: 네. 창조의 하나님을 중국 태항산에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창조과학 스쿨을 마치고 다녀온 뒤라 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0: 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감사와 은혜 그리고 축복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과 믿음은 절대 불변입니다.
1: 아, 아멘입니다.
0: 아멘.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1: 네, 이 시간 또 두근두근 창조과학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반가우셨을 것 같고 또 말씀과 믿음은 절대 불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되고요. 또 창조과학 스쿨을 마치고 다녀온 뒤라서 더욱더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 네,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실 것 같은데요. 이사님, 저희가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세계 기독교학의 역사 이해 방식이 이 창세기의 역사성을 약하게 만드는데 CSM이 이 대안이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CSM이 정확히 어떤 건지 조금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CSM은 Creation Science Based Missionology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1: 네.
0: 과학을 바탕으로 한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한 미션, 선교 이런 말씀인데요.
1: 네.
0: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교의 기초를 성경이 말하는 실제 역사 위에 세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이 창조과학을 기반으로 한 선교신학 CSM은 세 가지 핵심 위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창조신앙의 기초를 둡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의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실제 일어난 역사로 믿는 선교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고 오류가 없다는 믿음 위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실제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1: 와, 창조과학이 이 선교신학의 토대가 된다는 게 정말 이 시간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창조과학자들은 창세기의 6일 창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죄로 인한 죽음, 그리고 소위 원복음이라고 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원시복음, 그 노아 때의 홍수,
1: 네,
0: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런 바벨탑 사건을 인해서 나누어진 인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건설, 이런 것들을 기록한 성경을 실제 인류 역사의 기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1: CSM, 구체적인 내용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0: 네, 이 CSM은 네 개의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1: 네.
0: 마치 건물의 기둥 같은데요.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성경적 선교라고 하는 지붕이 얹혀져 있는 거죠.
1: 네, 이 네 개 기둥이 뭔가요?
0: 네, 첫 번째 기둥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역사는 진화의 연속이 아니라 창조, 타락, 심판, 구속이라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들의 연결이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신 거죠.
0: 네,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1: 네, 아담의 역사성이 인간의 이해의 핵심이네요.
0: 네, 고필님 점점 훌륭한 학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주, 네, 정확히 이해하셨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복음은 문화에 맞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판단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기준이 되죠.
1: 그러니까 복음이 문화에 맞추는 게 아니라 복음이 문화를 바꾼다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 기둥은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선교의 핵심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문화에 참여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1: 그런데 이사님, 이 창세기 역사성을 믿는 게 실제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0: 네, 아주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공산권 나라를 대상으로 선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 네.
0: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의 바탕이 된 유물론이나 진화론만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창세기 역사성을 과학의 도구로 설명할 수 있는 창조과학은 정말

0: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1: 이사님 조금만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0: 네, 그러죠.
1: 네.
0: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에 유명한 진화과학자가 다윈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참고로 그분은 아내를 따라서 교회 다닌 지 30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분이 이 책의 출판기념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물질이면서 동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존엄성을 가질 수 없으며 영혼을 부정하게 된다.
1: 오.
0: 목적 없는 삶을 살면서 인간의 특별한 가치와 존엄성을 부정하게 되고 인간이 추구하는 선한 것들, 즉 자유, 평화, 사랑,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1: 네.
0: 그리고 이분의 말씀 가운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1: 네.
0: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 생물학자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요. 라고 밝힌 대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 네.
0: 다윈의 진화론은 이렇게 인간의 존재 이유를 완벽하게 깨뜨려버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1: 네. 이사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영상을 저희가 링크를 통해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이 영상 함께 참고하시면서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다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영상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 링크를 문자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사님 저도 사실 이 대목에서 좀 충격이 드는데요.
0: 네, 그렇죠.
1: 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적 창조신앙의 중요성과 또 선교 도구로서의 창조과학의 중요성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성과 과학의 도구를 사용해서 보여준다면 정말 효과적인 선교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가르쳐지고 또 설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1: 네.
0: 또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하나님과 피조물을 명확히 구분하는 창조신앙은 우상 숭배의 뿌리를 끊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1: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도 중요하겠네요.
0: 네,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고PD님이 학교에서는 100% 진화론을 배우고 반면에 교회에서는 창세기를 통해 6일 창조 기사를 배운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1: 제가 이 생각을 참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0: 네.
1: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실제로
0: 맞습니다.
1: 그런 학생들도 많잖아요. 저희 지난 방송 시간에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문자가 하나 있는데요. 9730님께서 문자를 통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네,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복음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과학 교과로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다뤄주시니 너무 좋네요. 출근길에 늘 듣고 있습니다. 요즘 나를 위해 기도하느라 교회 방학 중이다가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찬양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특히 기독 교사가 과학을 가르칠 때에 정말 많이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1: 것 같아요.
0: 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1: 네.
0: 저희들이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방송을 출근길에 항상 들으신대요. 방송 들으시면서 중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라고 하셨는데 이 복음적인 이야기 할 때마다 과학 교과로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의사님.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이 시대에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정말 옳은 것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 이분도 9730님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1419님께서는요. 창조과학은 성경적인 진리

0: 축하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해주시는 것에 갈등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좀 떠나기도 하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창세기가 실제 역사라는 것을 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사기의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신앙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0: 아멘입니다. 이사님, 기독교 신앙에서 창세기 역사성은 어떻게 강조되나요?
1: 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5대 핵심 원리를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인데요. 네. 이 오직 성경이 루터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모호한 최종 권위라고 하는 거죠.
0: 그러면 창세기도 당연히 그 권위 안에 속하네요.
1: 네, 최종 권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0: 네.
1: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점이 모든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창세기만 예외가 될 수는 없죠.
0: 네, 이사님께서 모든 성경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창세기를 그냥 이야기로 취급하는 건 결국엔 성경의 이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1: 맞습니다. 바로 이 CSM이 이 종교개혁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이 CSM의 정신입니다.
0: 네, 창조과학이 정말 이 종교개혁의 정신과도 연결이 되네요.
1: 네, 그렇죠. 종교과학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듯이 창조과학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창세기로 돌아가자, 성경의 역사성을 회복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0: 아멘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이 CSM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퀴즈 한 번만 더 출제 부탁드립니다.
1: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매우 쉬우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복음은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0: 네. 오늘도 OX 퀴즈인데요. O일지 X일지 지금 계속해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도 당연히라고 당근 이것입니다라고 외쳐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화장품과 김두부가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해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의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동안 정답을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주나목의 음성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두근두근 창조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님, 오늘 퀴즈 한 번 더 출제 부탁드립니다.
1: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0: 네, 당연히 정답은 무엇인가요?
1: X입니다.
0: 네, 당근 X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은 당연히가 아니라 당근이라고 많이 외쳐주셨어요.
1: 네, 지난주와 다르네요.
0: 네, 당근 X입니다 외쳐주신 분들 참 많은데요. 그분들 중 가운데 두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1: 네, 0725님, 5926님 두 분 축하합니다.
0: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이사님,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1419님께서요.
1: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하나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9737님도요.
1: 복음은 불변입니다.
0: 네.
1: 당근입니다.
0: 당근입니다. 3013님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창세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과학적으로도 사실임을 변증하는 창조과학 교육이 교회에 특히 주일학교에 널리 확장되어야 합니다.
0: 아, 맞습니다.
1: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1: 네.
0: 교회, 특히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정말 제대로 된 성경만을 배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4549님도 당근 X라고 네. 보내주시면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2주 동안에 정말 깊은 내용 배웠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으신가요?
1: 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0: 네.
1: 많은 신자들이 진화론의 공세 앞에서 창세기를 그냥 이야기나 비유로 후퇴시키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진화론이 곧 과학이라고 믿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진화론은 가정 위에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진화론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도 가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가나안 문화와의 혼합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과 섞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게도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의 말씀이고 실제 역사입니다. 성경적 토대 위에서 우주 만물의 기원을 해석하고 과학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0: 아멘. 두 번째 아멘. 메시지는요?
1: 네, 두 번째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가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가진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결정이 되죠. 또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자는 진화론적 역사관이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구속

0: 서덕 역사관, 즉 성경적 세계관 위에 꼭 서 있어야만 합니다.
1: 아멘입니다. 마지막은요?
0: 네, 마지막 세 번째는 CSM은 옛날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과학을 기반으로 한 선교신학, 즉 CSM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토대 위에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선교 방식을 제시해주는 패러다임입니다. 진화론과 무신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창세기의 역사성을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창조과학은 가장 강력한 선교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 아멘.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아멘. 결국엔 창세기가 역사냐 이야기냐의 문제는요, 단순한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뿌리와 또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문제가 되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창세기는 신화나 설화와 같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실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었고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함으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역사의 토대 위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구원의 유효성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성경적 창조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권면하고 또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아멘. 진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1: 아, 아멘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말씀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0: 아멘.
1: 이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네, 아멘입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요, 9730님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신데 항상 과학 교과로 부딪히신다고 하시면서 신청곡 꼭 틀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9730님의 신청곡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조정훈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길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셨고 신중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 안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삶이 더 복잡해졌죠. 옛날의 아버지들은 무관심한 듯 하지만 가족을 위해 밖에서 헌신을 하셨고 어머니들은 가정 안에서 책임을 다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단순히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보다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면서 마음의 용량을 키워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떠오를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움직이도록, 우리의 손발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충고나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통과 방황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눈을 열어 다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힘든 중에도 성도다운 모습을 보임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만 따라가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추한지 모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를 짓죠. 그러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평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싶어지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요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 사랑의 추억을 만들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온천교회 노정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내용이나 비슷한 등장인물이 나오면서 강조점이 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이 부자라는 단어를 가진 말 그대로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조금씩 다릅니다. 로고스 7070 신약 시리즈를 하면서 이런 흩어져 있고 파편화된 그러한 성경 말씀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전체 계시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로고스 7070의 설교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부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뭐 야단을 치는 그런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이 지극히 상대적이고 또그 기준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부자라는 우리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핵심 문제는 말 그대로 자기 만족 또한 자기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을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 그 자는 부자가 아니라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내 영혼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사역과 또한 삶과 심지어 우리 조국, 우리 모든 인생 삶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 어떤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는 진정 부자가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교훈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 첫 번째는 너무 많은 것이 영혼의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이 부자 청년은 상당히 매력적인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와 권세를 얻었고요.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도덕적으로도 뭐다 지켰습니다라고 율법을 지키는 이 도덕적 자신감, 또한 영혼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참 진지한 질문을 던지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뭐이 정도면 사실 이런 우리 청년이 우리 온천교회 있다면 뭐 이것은 크리스천 신랑감으로 영순입니다, 여러분. 예, 최고로 좋은 분이고 이런 분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 심령과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0: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2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더라. 이게 슬픈 기색이라는 단어는 그냥 잠깐 어떡하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 원어는 금큼한 먹구름이 확 끼면서 영혼을 깊은 어둠 가운데 10년 가운데 가둘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얼굴이 그냥 시커먼 먹구름처럼 변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 이렇게 진지하고 이렇게 매력적이고 이렇게 또한 도덕적인 삶이 왜 이렇게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확 변해버릴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가 그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너무 많은 물질의 우상이 그의 심령을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다는 것 이것은 때로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으면 항상 뭔가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기도 하지요.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많은 사람 만나고 인간관계를 확 늘리고 많은 물건과 재산을 집안에 꽉꽉 채워놓고 그리고 넓은 평수에 살고 뭐 이러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은 훨씬 더 많은 짐과 스트레스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이 몸, 바디의 관점을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은 획기적인 그러한 몸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영혼의 가장 깊은 성전의 한 장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뭐 이렇게 윤리적이고 아주 매력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의 깊은 지성소에는 사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재물과 성공에 대한 자기 확대에 대한 갈망과 그것이 우상으로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으니까 너무 많아서 too much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영광도 없고 거기에는 임재도 없고 거기는 통치도 없는 바로 그것이 그 영혼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다가 주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바로 그 말씀 하나로 그의 얼굴이 먹구름처럼 천천벽력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설의 진리가 너무너무 많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아지려고 할 때 높아지고 또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청년은 너무 많이 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역설의 진리에 그대로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운대 백사장 광안리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를 한번 꽉 움켜줘 보십시오. 모래를 움켜쥐면 질수록 점점점 우리 손바닥에서 모래가 술술술술 빠져나간다는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은 날 잡아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에게 들어오는 것조차도 떼내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그 거대한 너무 많은 것들이 나의 영혼의 짐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조 항아리라는 유명한 그 아프리카 그 원숭이들이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그런데 이 굉장히 영리한 이 아프리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아프리카 그 영리한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욕망 한번 딱 움켜지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지혜롭다고 말하는 원숭이의 그 욕망을 이용해서 그 빼내지 못하는 그 조조 항아리를 그대로 둔 채 사람들은 바로 그 원숭이를 잡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영혼의 조조 항아리를 여러분 우리가 들어간 채 악한 마귀권세와 영적인 세력에 사로잡혀서 영혼의 기쁨과 갈망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간증하신 자매님 보니까 내가 생각이 너무 많다는데 정말 예수 잘 믿으셨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고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조금 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좀 많아져야 돼요. 생각이 많아지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한평생 불안으로 떨던 참 손톱을 만지고 갑자기 그것이 사라지는 능력. 다 하나님의 영혼의 짐을 그 불안을 내려놓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십니까? 절제하십시오. 그것이 축적되면 결코 우리 몸과 영혼에 건강이 없습니다. 때로 금식의 기쁨을 누리시고 먹지 않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더욱더 깊은 만족과 또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덜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관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덜어낼 때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요즘 그 찬송, 가스펠송 안 부르더라고요. 저희 때 참 많이 불렀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누면 풍성해져 땅이 가득 차네. 요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예. 저희들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요사이가 잘 안 부르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아, 이런 신비가 있구나. 이런 역설이 있구나. 거기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아, 너무 많은 것이 영혼의 짐이 될 때 내려놓으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이 영혼의 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너무 딱딱한 것이 영혼의 동굴이 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청년 시절에 순수했던 영적 고민과 열정은 이제 물밀듯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소유를 지키고 확장한 데 길들여진 완고한 사업가가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12장에 나타나는 이 부자를 앞에 두고는 어리석은 부자다. 10장에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어리석다는 표현을 안 썼는데 이 12장에서는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아예 딱 규정을 합니다. 밭에 소출이 넘칩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죠. 예, 장사가 잘 됩니다. 참 바람직한 이야기죠. 그런데 깊은 고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것을 어디다 쌓아두면 좋겠는가? 축적에 대한 갈망이 시작됩니다. 해결책은 기존 창고를 허물고 더 거대하고 튼튼한 창고를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확장적 또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영혼에 대한 어떤 성경의 원리는 이 굉장히 역설이 많아요. 뭔가 확장하려고 할 때 축소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영적 모순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19절 우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고 여러분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비물질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영혼에게 지금 뭘 이야기를 하냐면 물건 눈으로 보이고 물질적인 것이 많이 있으니까 아 영혼아 너가 기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지만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맞지 않는 생각인가를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안에 깊은 욕망이 그의 영혼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너무 딱딱한 그의 마음, 너무 욕심부리는 too hard. 우리 일본의 청년들이 too much였다면 여기는 too hard.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성전에는, 구약의 성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통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의, 분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구약 성전에는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죠, 그렇죠? 예.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고 막 이렇게 많이 모이고, 또 뭘 가지고 옵니까? 재물들을 막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첫 열매, 십일조.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사람도 모이고 재물도 모이고 물질도 막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성전이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성전은요, 그 성전에 재물과 사람과 물질이 모이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시 흩어지고 또한 나눠지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레인들에게 흘러져가는, 그래서 성전이 가장 성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가 거룩한 유통의 중심지가 될 때 비로소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전은 고여있는 호수가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지은 바로 그의 곳간, 그의 성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소통과 흐름이 꽉꽉 막혀있는 곳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걸어잠근 그러한 닫힌 공간, 바로 그곳에 그의 아픔과 그의 상실과 그의 부패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사의 바다 같은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뭘 너무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지요? 반드시 그 강한 주장에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들 한번 보세요. 예. 네.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것이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그러지 않았는데 너무 딱딱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교회를 아예 안 놓습니다. 마치 교회가 완전 무균 살균된, 아무런 죄도 없는 천사들만 모여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딱딱하니까 부러져 버리고, 너무 딱딱하니까 굳어져 버리고, 유통하지 않을 때 그것은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우리 한번 8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가? 그것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 에스겔서 47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내리 일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흐르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유통입니다, 여러분. 쌓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어야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복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전은 유통하는 곳입니다. 내 삶은 유통업자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업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창조하시고 그분은 만드시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돌려드리고 다시 흘러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딱딱하신 분들은 결국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너무 딱딱한 사역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쌓기만 하려고 하는 인생에 결코 기쁨과 행복

복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천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우리 태국 우리 한인 선교 70주년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온천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꼭 전해달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당에 우리 또 귀한 장로님들 이렇게 또 70주년 동안 우리 태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 온천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 막 온천 막 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 하십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부산에 가면 온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온천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선교사님들이나 그걸 물어보신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온천교회는 온천장에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만을 따서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온천은 차우냐 뜨거우냐 하는 온도에 관심이 많지만 진정한 온천의 핵심적 기능은 뭡니까? 예, 흘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는 가장 온천스럽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에 우리는 흘러내보내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온천교회 성도로서 온천스럽게 사역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꾸만 지려고 하면요.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면요. 결코 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곤 하지요. 온천스럽게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많은 것이 영혼의 짐이 되기도 하고 또한 너무 딱딱한 것이 영혼의 동굴이 되기도 하지만 세 번째는 너무 늦음이 영혼의 절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여러분 마지막이 옵니다. 이거는 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현실입니다. 거대한 성을 쌓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런 삶의 주인공 부자도 결국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우리 부자가 화려한 자주빛 옷을 입고 있었다. 화로운 파티를 많이 했다. 요즘도 얼마나 파티를 많이 합니까? 어제도 우리 그 세미나하는 그 호텔에 보니까 막 그 15층에서 막 태국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한다고 막 어마어마한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태국도 보니까 막 부자들이 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니까요.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큰 파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결국 음부의 불꽃에 던져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비록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대답은 냉혹하지요. 아, 너는 평생 살아가면서 아주 화롭게 살았지만 저기 저 나사로는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성전의 관점에서 인생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가 딱 결말이 납니다. 하나는 거룩한 성전의 완성,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성전의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게헨나라는 곳으로 폐기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의 완성이 되든지 게헨나로 떨어지든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부자는 자기만의 성을 쌓았을 때 그 영혼의 끝에는 게헨나로 떨어지는 바로 그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내내 그가 영혼에 대한 갈망과 예수를 믿지 않고 또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바로 그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는 성전의 어떤 성전 신학의 관점에서는 단순한 거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예수가 없는 인생 가운데 아파하는 또한 왜곡된 성전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완성된 성전으로 나갔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제 너무 늦어버린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마지막 부자는 너무 늦어버린 부자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많았고, 너무 딱딱했고, 바로 이 부자는 너무 늦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것은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러면 꼭 그러신 어르신들이나 어떤 분들이 계십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죽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자신있게, 뭐,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 위에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말 같지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알고 자시고 없어요. 게헨나로 가든지, 새 성전으로 완성되든지. 이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가면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일단 헌신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루이스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사단이 대장 악마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좀 이렇게 끌고 올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악마가 이렇게 사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속이겠습니다. 근데 사단의 이 대장은 아주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대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양심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악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없다.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이렇게 속이겠습니다. 마음껏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겠습니다. 또 사단의 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한 근본 내면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악마가 미소 지으며 대장에게 속삭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에 가서 하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다 교회 다니면 아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을 내일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하도 괜찮다.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일 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too late.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오늘 점심부터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교회에서 밥 주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고 가야죠. 목사님 어째 그래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다이어트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 밥이나 절밥이나 모든 밥에는 칼로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예.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사이, 학습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Not Learning, But Catching. 아주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보 접근성이 우리는 너무너무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금만 검색을 하고 제미나이나 챗GPT를 이렇게 치면 모든 정보들이 그냥 엄청나게 참 우리를 이게 찾아오는 그런 정보화의 시대에 이 학습의 개념, 그래서 오랫동안 시작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 있으면 바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Just do it. 바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 하려고 하지 말고 러닝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but catching.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와서 그것을 그대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는데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어려워지고 피해보는 것은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심,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당장 순종하십시오. Not learning, but

해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많아서 영혼의 짐이 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는 복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딱딱해서 혼자만 싸우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와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흘러가는 소통을 시도하십시오. 성전은 소통하는 곳이고 성전은 흘러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내가 결심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미루지 않고 예수 믿고 예수 영광 올려드리고 하늘 앞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영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금강로에 위치한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천교회 051-552-919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팔 글라이 브라트나, 네팔을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데 모든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순종하는 목회자와 모든 신학자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네팔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있는 교회들이 한 마음 돼서 네팔 어려운 사람들과 힌두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빛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팔 나라와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게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성불거는 성숙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국에 와 있는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7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갈 때 자기 가족을 복음화하고 또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영환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너는 내 소중한 일꾼 나의 자녀란다 격려하시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명철도 체력도 믿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할 수 있다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오늘이 목요일 저녁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18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4661번님 보내주신 신청곡 나영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하려다가 전부 다 실패해 보셨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혜도 명철도 체력도 믿음도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다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할 수 있다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힘입어 또 새롭게 다가올 한 주를, 또 우리의 삶의 걸음을 두벅두벅 멋지게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18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새롭게 다가올 한 주도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무료로 아멘, 아멘, 아멘 두 글자 남겨주시고 출석 체크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오프닝 그리고 김수빈 작가님의 손글씨 말씀 엽서, 캘리그래피로 쓴 손글씨 말씀 엽서 이미지를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자, 벌써 두 가지 선물 완성이 됐죠. 은혜로운 오프닝 그리고 말씀 엽서. 자, 세 번째 선물 여러분들께 믿음의 기업에서 드리는 선물인데요. 오늘은 맛있는 선물 한번 들어볼까요? 달콤한 벌꿀 스틱을 다섯 분께 추첨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벌꿀 스틱 선물 다섯 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아멘 두 글자 문자로 주시거나 앱으로 남겨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 선물 여러분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나의 플레이리스트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나누며 여러분의 이야기 또 은혜 나눔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그리고 신청곡 사연을 기다리면서 보내주신 찬양 중에 또 신청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무엔의 10편 1편 복이 있는 사람 준비했는데요. 4470님 아멘 출첵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소서 하시면서 나무엔의 10편 찬양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1편으로 골라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나무엔의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 들려드렸습니다. 이 찬양 신청곡이었어요. 4470번님 보내주신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6시 15분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질라. 어떤 분들은 행저질라라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행저질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극동방송 FM 106.9MHz, 제주극동방송 104.7, 서귀포 101.1, 부산극동방송 93.3, 녹산중계소 96.7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 행복한 자력 즐거운 라디오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9271487님 아멘 외쳐주셨고요. 2181님, 6162번님도, 5778번님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6437번님께서 피디님 항상 밝게 진행하시는 모습이 듣기 좋아요. 피디님 화이팅. 아, 이런 응원의 사연 받을 때마다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6437님 고맙습니다. 퇴근길 전철 안에서 출첵합니다. 7358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고단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1953님. 4040번님은 오늘 이사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온전히 느끼는 여정이었어요. 이사 잘 마무리하고 주를 찬양하는 가정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새롭게 이사 가시는 그 장막이 기도와 찬양이 쌓이는 아름다운 장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연 보고 저도 뜨끔하네요. 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말만 하면서 지친 하루가 다 지나가고 저녁이 되면 뻗어서 자는 이 육아의 현실, 모든 육아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엄마들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7160번님은요 오늘이 생일이시래요. 축하해주세요. 선물도 주시면 더욱더 주님 안에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아, 선물 안 보내드릴 수가 없겠네요. 7160번님께, 그리고 오늘 이사하신 4040번님께는 제가 또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멘 출석해주시는 다섯 분은 그대로 추첨을 해서 드리고요. 이 두 분은 제가 따로 또 선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0번님, 지난주 위암 수술한 결과를 들으러 갑니다. 항상 일하고 계신 주님께서 모두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부탁 사연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1670번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3949번님은 어제 주신 사연인데요. 365일 24시간 청소년을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호소하면서 마음이 무너진 아이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토닥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긴급 신고를 요청하면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퇴근길 운전 중입니다. 귀한 방송 들으며 운전 중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저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어요. 상담 선생님이시군요. 제 아내에게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저희 아내도 심리 상담사입니다. 예전에 지역의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근무할 때 참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만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거절하면서 처음 라디오 들으셨다는 8062님, 아멘 아멘, 어노인팅의 여호와 주님 신청합니다. 하루가 너무 버거운데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처음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어노인팅 9집 앨범 중에서 여호와 주님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1: 같이 걸어가기에 조찬미,
2: 임성규,
3: 연평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1: 오늘 저녁도 주님과 샬롬하세요.

плейлист.6시 28분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매주 목요일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 나의 입술을 떠나지 않았던 찬양의 고백, 지난 주일 또 새벽 예배 아무도 모르게 눈물 짓던 찬양의 고백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찬양,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여다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나의 플레이리스트 계속해서 들려드릴 여러분의 신청곡 한번 들여다볼까요? 1566번님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아멘. 48년 동안 부처님을 믿다가 2011년 4월 14일 아내를 따라 첫 새벽 예배에 따라 나섰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찬양 듣고 싶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born again, 새로 태어나신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생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1566번님의 신청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은 강인선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669번님의 플레이리스트에서 가져왔습니다. 91세 되신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제일 좋아하는 찬양 신청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보내주셔서 테너 이다윗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두 곡 모두 극동방송 아뮤 앨범 중에서 가져왔는데요. 함께 올려드립니다.

차량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테너 이다윗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강인선님의 주만 바라볼지라. 아, 3669번님과 1566번님의 신청 찬양 플레이리스트 들여다봤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나의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언제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고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을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무료로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들여다볼 플레이리스트는 1670번님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어제 남겨주셨네요. 수요예배 가기 전에 신청곡 신청드려요. 주가 일하시네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앱으로 듣고 계신 1670번님의 신청 찬양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은 달빛마을의 짐리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

뻘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하세요.

네, 6월 18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한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질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으로 들려드릴 찬양은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7946번님께서 곧 돌되는 아가 저녁 먹이며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아 참 우리 아이들 밥 먹이기 힘드시죠? 저희 둘째도 이제 다음 달이면 첫 돌이 드는데 얼마나 밥을 안 먹던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쫓아다니면서 밥 먹였어 라고 하셨던 것이 이제 체감이 되더라고요.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쁜 우리 아이들, 세상의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이 찬양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내일은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장대신 PD와 함께 은혜 가득 누리시고요, 월요일에 우리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찔리고 아파서 혹시 피하고 싶으신가요? 그건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겸손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말씀 아래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아래 겸손히 머물 때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조명을 비추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잘못된 욕망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시죠. 그리고 죄의 고름덩어리들을 가차없이 찢고 도려내십니다. 아프지만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부흥입니다. 말씀에 메스가 내 영혼을 후벼 파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의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열처녀의 비유는 영성이 아닌 종교성에 그냥 엎드러지고 뒹굴고 있는 나의 영성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경각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깨어 기다림의 영성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치 바이올린 줄의 양면의 텐션이 그 바이올린의 줄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내듯이 초림과 재림의 기다림이 우리의 영성에 이 텐션을 회복하게 해줘서 늘어진 우리의 현주를 팽팽하게 땡겨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세 가지가 다 지금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토리 안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이 비유의 스토리 안에 어떤 상황들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신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여러분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열처녀가 아니고요. 제목은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지만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이제 막 오셔야 되는 그 유대 문화의 결혼 문화를 아시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결혼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결혼은요 하루 몇 시간 동안 일어나는 행사가 아니었고요. 일주일 내지 2주 또는 길게는 한 달까지도 긴 일정이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신부를 위해서 집을 예비한 고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동네가 다를 수도 있고 멀리에서부터 신랑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결혼에 대한 초대와 파티를 같이 열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이 결혼식의 그 메인 이벤트에 오기 위해서 신랑이 그 결혼을 알리고 또는 그 결혼을 축하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한참 걸려서 신부가 살고 있는 곳에 오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바로 그 신랑이 올 것을 신부로부터 대표성을 가져서 여기 열처녀라고 하는데 10명의 처녀가 다 신부들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결혼식엔 거의 없어졌지만 기독교 결혼식이 대부분에 있는 들놀이라고 생각하면 브라이즈메이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들놀이들은 뽑힌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 이 열처녀는 신부 가족으로부터 신랑이 오는데 너희들이 역할이 있다. 너희는 신랑을 접견하는 약간 그 웰커밍 파티가 되어주고 그래서 등을 들고 나가요. 왜 등을 들고 나가면 아침에나 낮에 정도 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가다가 이 준비하러 오는 이 여러 집을 거쳐서 와야 되는 이 신랑이 조금 늦어질 수 있으면 초저녁이 되면 밖에서부터 등불을 켜고 결혼식이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까지만 이 결혼식이 시작하는 날은 밤 늦게까지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열처녀들의 등은 단순히 신랑을 환영하는 그런 밖에서 맞이하는 등불이 아니라 그 결혼식 안에 들어와서도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명이 있는 데가 아니라 이 들놀이들이 들고 있는 등불로 인해서 그 잔치에 그 신랑과 신부가 조명을 받게 하는 그 밝음의 중심이 이 열처녀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스토리의 반전 중에 하나가 이 스토리의 긴장감을 더해주는 하나가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신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졸며 자고 있는 열처녀의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인 건 아시죠? 이 대강절의 주인공은 신랑 대신 예수인 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 측의 입장에서는 이 신랑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주인공입니다. 여기 신랑이 더디 왔다는 크로니자이라고 하는 프라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헬라 말에 이 시제를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크로놀로지컬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또는 역사적인 어떤 이런 크로놀로지 그러면 순서로

라는 역사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예를 들어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말하면 chronological Bible이라고 합니다. 더디 왔다. 시간을 끌었다. 근데 우리들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 안에 잘 깨어있지 않는 영성, 제가 제 마음속에 영성이 이렇게 긴장이 없는 영성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주제가 아닙니까? 때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안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크라나스, 하나님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의를 갈망하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지 않아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병 낫기를 기도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사실 하나님의 이 신랑의 더딤이 게으르심이나 잊어버리심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겐 답답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잘 드러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우리의 영성에는 나태함의 빌미가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약간 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내 편인 거 맞아? 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신랑의 더디 오심 때문에 우리가 졸고 자고 있는 영성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깨어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디 오는 신랑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수백 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어려워서 거의 이제 속국이 되어버릴 때까지 몇 번의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고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돼서 더 이상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요. 더 진작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우리한테 말합니다. 때가 참에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요. 여기서 때가 찼다는 단어는 크라노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의 시제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카이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때는 와야 되는데 하는 우리의 시제하고 너무 달라요. 시간과 공간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가장 때가 찬 순간에, 카이라릭한 순간에, 카이라스의 순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카이라스적인 하나님이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보시면 옛날 이야기처럼 아름답게 약간 로맨틱하고 나스텔직하게 단순함으로만 그동안에 접촉했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스텔직하거나 로맨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림 자체도 그 현실의 상황들은 녹록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정말 많은 그 악한 세력들의 그런 팽배함이 예수님의 초림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비유는 마태복음 23장 24장에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신 것들이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깨어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견해 주셨던 사건들이 지금 엄청나게 전쟁과 기근과 죄악과 재앙이 난무하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다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나신 분이 아니라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그분이 이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모습이 신랑이 더디다고, 예수님이 실존의 인물로서 내 안에 그렇게 강력하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여기게 하는 그런 연막에 가려져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랑이 더디지만 꼭 반드시 오시는 신랑이란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성이. 두 번째로 지금 우리들 안에 이렇게 잘
깨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액티브하게 웨이팅하지 못하는 이유, 메시아를 기다렸던

몇몇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열 처녀들을 다섯 다섯으로 분간해 놔서 비유했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2절 말씀 그 중에 다섯은 뭐 했다고 그랬죠? 2절 말씀에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들이라. 여기 이 미련이라는 소식은 그냥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 판단력이 둔했던 사람들과 그 판단력이 확실히 잘 됐던 두 처녀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 있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약간 좀 생각이 짧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은 미련과 지혜에 대한 우리들의 헷갈림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미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가 된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똑같이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영위하신다면 세상에 볼 때 미련한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아니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기대한 만큼 그리고 원래 결혼식들은 그랬으니까 신랑이 보통 낮에 오거든요. 밤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의 이 다섯 처녀 그러니까 등을 들고 등 안에는 기름을 채워갔지만 이 따로 여러분들 여기서 등이라는 게 조그만 등이 아니고요. 톨치 같은 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잔뜩 들어서 오래 시간 태울 수 있는 한 두세 시간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 등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꽤 합리적인 처녀들이었어요. 결혼 행렬이 밤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오면 다른 선물도 많이 갖고 오니까 한 손에는 그 선물을 들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가볍게 가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반면에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슬기롭다고 말씀하신 그 열다섯 처녀들은요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등만 가져간 게 아니라 혹시 신랑이 그럴 일이 없는데 새벽 3시에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통을 반대쪽 손에 들고 가면서 질질질질 끌고 왔습니다. 여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기름이 뭐냐? 이 비유 안에 기름이 뭐냐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 기름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름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요. 미련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한 다섯 처녀들은요 자신들이 보는 세상 즉 예측 가능하고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세상을 믿었습니다. 신랑도 믿었지만 신랑이 온다는 걸 알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주관에서 신랑이 그때 올 거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생활해 본 사람들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말한 그들은 신랑의 신비를 허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상황이 허문이 없어지고 기다림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신랑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밤이 깊어져도 꼭 오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 속에 신랑이 온다는 것에 대한 확신 속에 언제 오든 반드시 오실 거야 라는 생각 속에 기름이 그의 삶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그 등불만이 아니라 그 등불을 채울 수 있는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던 사람. 엄밀히 말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도구가 이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은요 열심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행위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신랑이 꼭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의 영향력을 삶 영역에 구석구석에 채워놓고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 아우 안 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가장 그 우리의 기름이 우리의 믿음이 앵꼬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래도 신랑이 오시고 우리 안에 그 신랑이 오심을 깨우쳐 주실 성령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것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두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것을 다 예측하셨던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기대로, 자기의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적인 선물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그가 다른 보혜사, 컴포터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그 다시 오심을 안 믿게 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견했는데 제자들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비유 속에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혜, 이걸로만 내 등불로 채워진 것을 생각하면 이걸로 내가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고 있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우리가 언제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한 확신이 가장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가장 어두울 때, 우리의 기름이 떨어지는 상황을 봉착할 때, 암송고를 받고 사업이, 신뢰했던 믿었던 사업이 망가지고 가장 믿었던 누구에게 배신당하고 이 기름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그렇게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준비된 기름은 뭘까요? 제 안에 적용해 본다면 이 준비된 기름은요, 평소예요. 아직 낮에 있을 때, 이 기름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도 괜찮을 때에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신뢰 속에 그 믿음의 역량들을 점점 더 복음으로 키워가는 것이 아닐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과 함께 깊이 교통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생각하는 틀, 내가 이렇게 맨날 했던 방식대로만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름통들을 가득 채워서 없어도 될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암송하고 무장하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영성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더 강하게, 더 많은 영역에 내 삶 속에 가득 채워놓는 것이 기름통을 같이 들고 가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슬기롭고 미련한 것에 대한 우리들의 착각이, 뒤집어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깨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믿고 등불 요만큼만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지금 내 삶 속에 내 생각인지 예수님의 생각인지, 내 느낌인지, 내 감흥인지, 내 감각인지, 내 감정이 나를 채우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그 감정대로 내가 계속해서 나는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대상을 향해서 그 감정을 지키겠다고 고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감정이 내 안을 더 많이 채우고 있을까요? 용서하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용서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요, 떨어진 기름과 닫힌 문으로 저는 상징이 되는 이 스토리 속에 조금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가장 제일 먼저 좀 불편함을 초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 그 다섯 처녀들이, 아, 기름 조금만 나눠달라는데 왜 안 나눠줘?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응이 참 저는 좀 찝찝해요. 여러분들 안 찝찝하세요? 근데 왜 신랑은,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이제 왔어요. 하는 그들을 매정하게, 나 너 모른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 스토리에 가장 수용하기 쉽지 않은 그

내용이 떨어진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던 다섯 처녀와 뒤늦게 다시 나타난 다섯 처녀에게 문 닫아버린 그런 것이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건 있지만 우리 안에 일단 이 다섯 처녀의 마음은 신랑에게 집착돼 있어. 이 나머지 처녀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소명은 처음부터 신랑을 철석같이

0: 받아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비추라는 그 이야기에 성실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 기름을 나눠주었다가는 그 결혼식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이 늦은 밤에 와서 계속해서 불을 밝히면서 신랑에게 그 등불을 비춰야 하는 그들의 성실한 헌신의 커밋먼트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스토리에서 저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남의 믿음으로 내가 어부지리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신랑 때문에, 오지 않는 신랑 때문에, 저희들 안에 지혜와 미련의 헷갈림 때문에, 아니 이 재림의 날이, 예수님의 카이러스가 우리 시기에는, 우리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헤드트릭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지 못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영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여 이르되 아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조상들이 죽은 후부터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똑같이 그냥 있어, 그냥 있다고 하니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그들은 잊어버리려 함이로다. 안 올 거야. 아니, 이렇게 늦으면 안 오는 거지 뭐. 그러나 베드로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역사는 반드시, 카이러스는 반드시, 신랑은 밤늦게 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위치한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11번 원천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로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배경이나 특별한 능력을 갖춘 이들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묵묵히 그물을 던지던 평범한 어부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 앞에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곧바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복잡한 계산보다 믿음이 앞선 걸음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일상은 주님 앞에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익숙한 자리를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지만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더 깊은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불완전했음에도 끝까지 붙드심을 받았듯 우리 또한 주님의 손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박신아 콰이어의 찬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공인연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귀하게 쓰이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송정미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내 영혼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 주는 저산 밑에 백합화, 환상의 첼로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 앞에서 계산보다 순종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앞세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경험하는 매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슬픈 날, 실망스러운 날, 그리고 절망스러운 날에도 하루하루를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나날은 하나님의 설계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쉼과 평안함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노인팅의 다 찬양하여라 찬송이어서 류수영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이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하루하루를 설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으로 문자 주시고요. 107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이어드릴게요. 세상을 사는지에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햇빛이 비추는 날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영진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듣고 오셨어요. 앞서 들으신 찬송은 강성훈이 찬양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듣고 오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여러분 신청 찬양도 보내줄 수 있고요. 또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모두 보내주셔도 됩니다.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2499번님께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다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762번님께서는 아내가 육아로 많이 지쳤고 또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었는데 지치지 않는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시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찬양이 흐를 때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여러분의 것 다 되시길 축복하고요. 아이빅 미니스트리의 너 시험을 당해 이 찬송으로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물 같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이 취임했을 때 세계 1차 대전이 막 끝날 때였습니다. 혼돈한 국제 정세 때문에 윌슨은 과중한 업무에 휩싸여 있었는데 하루는 너무나 열심히 집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된 비서가 조용히 찾아와 휴식을 권했습니다. 틈틈이 산책도 하고 휴식을 좀 취하시지요. 그러다가 건강을 잃게 됩니다. 나도 그러고 싶네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닐 뿐더러 내 상사가 허락하지 않을 걸세. 깜짝 놀란 비서는 도대체 대통령의 상사가 누구냐고 물었지요. 바로 양심이야. 지금은 휴식보다는 최선을 다해야 될 때라고 내 양심이 말하고 있거든.

이 윌슨 대통령이 말한 양심은 하나님이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있는 시편 46편을 펴놓고 선서를 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배웠고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사실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안전에 따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았어도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그 은혜를 잊고 등을 돌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는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에게 있는 기준은 자신의 유익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과 그것이 안 되는 사람 사이에는 가족 간에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알고 이렇게 분별함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일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느슨해진 마음이 있다면 다 잡아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일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세상에는 변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환경도 때로는 우리의 기억도 변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에도 또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아주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마이클 카드의 곡으로 Join the Journey, 긴 여행 가운데 기쁨이라는 곡인데요. 아, 우리 인생을 긴 여행으로 볼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이클 카드의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때로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며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멋진 곡이었습니다. 데이비 미스의 곡으로 먹이번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주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데이비 미스의 열창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전 곡은 호사나 아카펠라 프레이즈 음반 가운데 Think About This Lov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영국 킹스웨이 뮤직의 곡으로 Here I'm Road, The Road of Sea and Sky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찬송가 내주 대신 주를 참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 로켓타운 레코드소속 가수들의 라이브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 로켓타운 레코드 소속의 가수들이 함께 불렀고요. 아, 그리고 그전 곡은 영국 킹스웨이 뮤직의 곡으로 Here I am Lord, The Lord of Sea and Sky를 보내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마라나타 프레이즈 앨범 마지막 음반이죠. 20번째 음반 중에서 주가 주와 같으리 Who is like the Lord를 보내드립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 한켠이 무너져 있던 분이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꾹꾹 참으면서 하루를 견뎌낸 분도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고 무너진 그 자리로 직접 가까이 오시는 분. 오늘 유난히 무겁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면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1: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 둘 셋

네, 오늘 첫 곡은 소리엘의 마음이 상한 자를 들려드렸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의 조시환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오늘 무너졌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그 조각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누리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응원합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위로와 은혜의 찬양 준비하고 여러분 기다렸어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준하와 나의 우리 삶의 주님 계시네. 그리고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500의 찬양까지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사연

참여 채팅으로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4224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3432님 오랜만에 이브닝 프레이스 듣습니다. 안온한 밤입니다. 오프닝 멘트가 너무 좋습니다.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7293님 피디님 아들 저녁 챙겨주고 듣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늦은 시간 식사하시네요. 맛있게 드시고 편안히 쉬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들려드릴게요. 찬양 이어집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 들려드릴게요.

산트메이커스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들려드렸습니다.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마지막 곡,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그 마음, 그 위로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금요일 밤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꼭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언젠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처럼 언제라도 문을 열 수 있는 준비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살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이길승이 부른 그날을 기다리는가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경각심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막연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등불을 들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은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지금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You can be seated again. So this song just says, Jesus, no matter what's good and what's bad, what's going on, I will remember. I will remember the works of your hands in my life.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휴튼의 I Surrender All, C.C. Winans의 How Great is Our God, 그리고 토미 워커의 Breakthrough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주사랑을 따라, 텐트메이커스의 I Will Fly,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한동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뭐 저렇게 기다려야 한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복잡하지 않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아주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을 그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기다리라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패션과 브루크 리거트우드가 함께한 Greatness, 조시 볼드윈의 Thank You Jesus, 체리티 게일의 Cleanse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호에닉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켄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문제 해결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최고의 문제 해결사이자 소통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뽑은 사람은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혼란한 국제정세에 있었을 때 소통을 무기로 화합을 이끌어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소통의 비결 다섯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라. 두 번째,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라. 세 번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라. 네 번째,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소통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려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겠지요. 상대방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도 봐야 되고요. 미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곳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허리와 무릎을 기꺼이 숙일 줄 아는 소통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형제는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러빔의 기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즈벨트의 소통의 다섯 가지 비결. 1, 2, 3, 4, 5가 있었죠. 뭐 단순하게 설명하라, 공감대를 형성하라, 상대방에게 관심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라,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저는 이 다섯 번째요.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이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삶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제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았나. 제 자신을 좀 돌이켜봤습니다. 언행일치, 그래서 상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더 신뢰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서로를 위해 공감하며 상대방을 덜 살피고자 하는 것,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분명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계실 거예요. 그 길을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꼭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살다 보면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고 정성껏 준비했음에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시간이 오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들기도 하죠. 성공으로 이르는 문은 종종 실패의 복도를 지난 뒤에 나타난다고 어윈 루처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실패는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니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델라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존영의 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노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커스 워십의 시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디머 프레이즈의 두려워 말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일 수도 있겠죠. 또는 눈에 보이는 경제력이나 또는 학벌, 명예, 지위 등을 꼽을 텐데요. 내 능력, 내 마음이 중요하다 또는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경중을 따진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라고 귀한 것은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1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하셨는데요.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또 세상의 명예나 다른 것들 중요하다 생각했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나니까요. 텅 빈 것 같고 혹시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계시면 내가 세상의 눈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또 초라한 위치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내 삶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집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남북한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이야기들 외부의 정보와 함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날씨 매일 전해드리고 있지만 특별히 북한 인권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로 꾸며서 전해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지요.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통해서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동포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신앙생활에 더 알길 원하시는 점들이나 또 탈북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가능하시다면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또 북녘에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를 한 영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지금 그 이야기들 기도들 마음들 나눠주십시오.

0: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방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 엄마, 우리 진짜 서울에 왔습니다.
2: 그러게,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민호 잘 있겠지?
1: 네, 엄마. 우리 여기서 청착금 받으면 바로 민호랑 아버지부터 찾아봅시다. 엄마, 이 집,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다니 진짜 꿈만 같습니다.
2: 우리 민호도 여기 같이 왔어야 했는데,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내내 우리 민호 생각만 난다.
1: 엄마, 이렇게 기쁜 날 그래도 우리 기뻐합시다. 민호도 이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그별 보일까? 어? 저기 조금 흐릿하지만 보인다. 보여. 엄마, 얼른 나와보십시오.
2: 그래, 고향에서 보던 별하고 느낌이 참 다르네.
1: 그래도 저는 저 별이 좋습니다. 엄마, 전 이제 은별이로 살 겁니다. 은은하게 빛을 내는 별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3: 은별아, 오늘 우리 담당 형사님 오시는 날이랬지?
1: 네. 누구세요?
4: 네, 저 이만재 형사입니다.
1: 네, 형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아유, 형사님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집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2: 좋습니다.
1: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4: 아니, 뭘요. 당연히 누리셔야 하는 거요. 아, 오늘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 신청해야죠? 주소는 잘 외우고 있어요? 이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서 처음에 힘들어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1: 제가 잘 외워뒀습니다. 신흥의 스클라스.

0: 왜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신흥의 스클레스? 분명히 잘 외워뒀는데.
1: 아니에요. 잘해였네. 오늘 주민센터 가서 일 잘 보시고 지내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2: 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1: 테이크아웃이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 따뜻하게, 카라멜 마키아토, 휘핑크림 빼서 차갑게, 그리고...
0: 아, 손님, 잠시만요. 천천히 불러주세요.
1: 아메리카노요.
0: 아메리카노 한 잔.
1: 따뜻하게. 그리고 카라멜 마키아토 하고...
0: 카라멜... 뭐라고 하셨죠?
1: 카라멜 마키아또요.
0: 마키아또.
1: 뭐야, 짜증나게. 이렇게 해서 주문 언제 다 받아?
2: 아, 손님, 불편하신 점이라도.
1: 직원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주문 하나 제대로 못 받는데 음료는 제대로 만들겠어요?
2: 정말 죄송합니다. 온지 얼마 안 돼서 배우고 있다 보니.
0: 손님, 너무 미안합니다. 재빨리 해보겠습니다.
1: 말투는 또 왜 저래? 됐어요. 기분 나빠서 여기서 안 먹어.
2: 다음엔 꼭 잘해드리겠습니다.
0: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2: 은별 씨, 내가 은별 씨 싹싹해 보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알바 시켜줬는데 이러다 우리 장사 말아먹겠어? 아니, 카페 음료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카페 알바를 하겠다고만 어떡해? 나 어제는 와이파이 묻는 손님한테 파일을 갖다 대지 않나. 이런 식이면 우리도 곤란하지.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0: 네? 아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3: 엄마, 왔습니까?
4: 은별이 먼저 왔니?
3: 네. 오늘은 마트에서 일 잘 끝냈습니까?
4: 뭐 그냥. 왜 같은 한국말인데 꼭 외국어 같니?
3: 또 실수했습니까?
4: 엄마는 손님들이 하는 말을 절반도 못 알아듣겠더라. 오늘은 낙지 찾는 손님한테 오징어 드렸다가 엄청 혼났다.
3: 그건 약과집이.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하는 걸 남한에서는 오징어라고 하니까 얼마나 헷갈리는지 정말.
4: 아까 전화해보니 미양 이모도 한국 와서는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 자꾸 다시 고향에 가고 싶단 말만 하고. 왜 나도 여기 잘못 온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3: 엄마가 여기 오기까지 수만 가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 민호는 어찌니?
3: 엄마, 내가 민호 빨리 데려오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공부를 하겠다고?
3: 네, 알아보니까 대학교에 가서 공부 마치고 졸업하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럽니다.
4: 그래, 은별아. 우리 은별이가 대학생 되면 엄마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0: 米诺，你米诺曼尼？你목소리가이제어른이다야
1: 누나야말로진짜어른이다야
0: 우리헤어진지가벌써4년이넘게지났구나

0: 너야, 잘 지냈지?
1: 엄마.
0: 정말,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민호야. 그때 같이 못 나와서.
2: 민호야, 지금은 길게 통화를 못해. 일단 민호 잘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됐어. 민호야, 너도 여기로 올 수 있게 우리가 사람을 보낼 거야.
1: 엄마 내 걱정 말고.

0: 여보세요? 민호랑 아버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곤면까지 무사히 왔습니까?
1: 하, 이거 말썽이 좀 생겼다.
0: 응? 말썽이라니요?
1: 우리 곤면까지 버스 타고 가다가 이 공안한테 신분증 검사 당해서 잡혀갔다. 야, 알아보니까 지금은 보위부에 있다는데.
0: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게 뭐가 그토록 잘못이라고? 살자고 나온 사람을 왜 다시 잡아가는지 정말 도대체 왜?

안녕하세요. 저는 16살에 북한을 나온 김은별입니다. 보위부에서 잡혀간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을 보며 더는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양식을 구하려고 국경을 넘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기회의 땅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저희도 모른 채 팔려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어머니는 시골집에 시집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지냈고 공안에 걸려서 강제 북송돼서 교화소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제 아버지와 동생도 한국으로 떠나오려다 중국에서 공안 단속에 걸려 강제로 북송되었습니다. 제가 탈출한 북한은 악의 대명사로 통하는 곳이라는 걸 탈출 후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과 관습이 비정상이라는 것도요. 그럼에도 저는 제가 나고 자란 북한을 사랑합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더 나은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제가 탈출한 고향이 어떤 곳인지 엿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물결이 생겨나고 선한 변화가 일어나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이후 제재 완화와 대규모 재건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IA 등의 반대에도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일본 은행이 중동발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1%로 인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규모가 상반기에만 13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기록 경신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북한 IT 위장 취업 조직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취업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석탄을 실은 화물선이 중국 해역에서 침몰해 제재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농촌에 배치된 북한 청년들의 무단 이탈이 잇따르면서 당국이 복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이번 월드컵의 첫 출전국인 카보 베르데가 우승 후보인 스페인과 비기며 대회 최대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19일 종전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한 뒤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서명 직후 원유와 석유 제품을 자유롭게 수출 판매할 수 있게 되며 미국은 관련 금융 결제와 해상 운송, 보험 등에 대한 제재도 일부 면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란은 원유 수출 확대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후 약 60일 동안 후속 협상을 거쳐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되고 관련 약속이 이행되면 보다 광범위한 제재 해제와 동결 자산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금은 미국 정부 자금이 아닌 민간 투자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미국과 아시아, 중동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와 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보장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결 자산 해제 시점과 제재 완화 범위를 두고는 미국과 이란의 해석 차이가 남아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란이 세계적인 산유국인 만큼 제재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향후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면 에너지 시설과 도로, 항만, 통신망 복구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정보기관과 외교 안보 수장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전 합의 발표 직전에 열린 백악관 고위급 회의에서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포기와 관련한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합의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등은 합의를 지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종전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문 열람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견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공식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었지만 최종 결정은 직접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이란이 향후 핵개발 포기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합의가 체결되더라도 향후 핵협상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일본 금리가 1% 수준에 이른 것은 1995년 이후 31년 만인데요. 일본은행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본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 위험이 경기 둔화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와 물가 상황을 보며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정부 보조금 효과를 제외하면 목표치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 물가 역시 최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향후 점진적인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금리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엔화 약세와 물가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 올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개된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약 1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올해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신약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보다 실제 신약 후보 물질 자체를 수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미약품과 오스코텍, 큐라클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들과 잇따라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개발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과거 국내 기업들이 기술 기반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직접 도입을 검토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단계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 산업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글로벌 신약 시장 진출 단계로 본격 도약하고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니소스가 최대 22명 규모의 북한 위장 취업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소스는 연방수사국 FBI와의 공조 아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한 이 조직을 추적한 결과 조직원 한 명이 평균 7,500건이 넘는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900회가 넘는 면접에 참여해 30여 건의 채용 제안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도용한 신원정보와 위조서류, 인공지능 기반 음성변조와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미국 기업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억양 교정 프로그램과 원격 접속 기술, 이른바 노트북 팜까지 활용하며 적발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입사 제안을 받은 기업 가운데는 정보기술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의료와 금융 분야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와 보안업계는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소스는 최근 북한 조직들이 AI 기술까지 적극 활용하면서 단순 해킹을 넘어 실제 기업 내부에 침투하려는 시도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석탄 4,600톤을 싣고 이동하던 북한 화물선이 지난해 말 중국 저장성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은 국제해사기구 기록을 인용해 북한 화물선 운선 7호가 중국 어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과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들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과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한 지역으로 지목했던 곳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선박은 서해 남포에서 동해 청진으로 향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사고 지점은 통상적인 항로와 크게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 해역에서 석탄 환적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해당 해역이 북한산 석탄의 선박 간 환적이 자주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농촌으로 탄원 진출한 청년들의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간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 농촌에 배치된 청진시 청년 여러 명이 강도 높은 노동과 식량 부족, 열악한 생활 환경 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국은 청년 동맹 조직을 동원해 이들을 다시 농촌으로 복귀시키려 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간부나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각종 연주를 통해 탄원 대상에서 빠지는 반면 힘없는 가정의 자녀들만 농촌에 보내지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한번 농촌에 배치되면 평생 농장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최근 젊은 세대가 과거처럼 불공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탄원지 이탈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인구 52만 명의 아프리카 섬나라인 카보베르데가 강력한 우승 후보 스페인과 0대 0으로 비기며 대회

최대 이변 가운데 하나를 연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67위인 카보베르데는 랭킹 2위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끝까지 막아내며 값진 승점 1점을 얻었습니다. 특히 40세 골키퍼 보지냐는 7차례 선방을 기록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어린 시절 조부모 손에서 자란 그는 월드컵 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은퇴를 미루고 대표팀에 남아있으며 경기 후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지냐의 어머니는 미국 입국에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기장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경기 후 보지냐는 이번 성과를 가족과 카보베르데 국민들에게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카보베르데는 이번 대회가 사상 첫 월드컵 본선 무대였지만 우승 후보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결과를 이번 대회를 대표하는 대이변이자 약체의 투혼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보베르데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마치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며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카보베르데와 퀴라소 등 처음 월드컵 무대를 밟은 국가들이 잇따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1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평양과 안주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9도, 안주 18도, 구성 17도, 자성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0도, 안주 29도, 구성 28도, 자성 27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도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개성의 날씨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해주와 개성 19도, 신계 18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와 개성 31도, 신계 30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함흥과 북청, 성진에서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청진과 운기, 무산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19도, 함흥 17도, 성진 16도, 운기 1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7도, 북청과 성진 21도, 운기 1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종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북녘 땅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신음하고 있지만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방송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북녘의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존재, 최고의 존재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요. 그 마음 변치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맞이하는 새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어려운 일 당할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25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구원의 하나님만을 종일 바라며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우리의 기도로 하루를 붙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25편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을 신뢰하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대적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이 배신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의 긍휼과

와 당신의 인이가 시초부터 있었으니 여호와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의를 따라 당신의 선하심을 바탕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선하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하루를 구하면서 백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보리떡 다섯 덩어리 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몇 명 먹었다고요? 5천 명이 먹었다고 그랬어. 몇 광주가 남았다고요? 12광주가 남았다고 그랬어. 야, 그런 기적은 여전까지 해본 사람이 없어. 요한복의 9장에 뭐가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0: 소경이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 흙을 갖다가 그래서 여기다 눈에다 바르니까 가서 씻으니까 보여 안 보여? 보여. 야, 장님이 눈을 뜨게 한 것은 이제까지 창조 이래의 처음이요. 사람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게 9장에 있어서 11장에 보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예루살렘 근처에요. 거기서 사는 삼남매가 있었어요. 마리다, 마리아, 나사로. 아주 정말 삼남매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면서도 늘 그 집에 가서 쉬고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집에 가서 대접받았죠. 그런데 그 삼남매 중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어. 예수님한테 기별을 했습니다. 와서 병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2, 3일 더 기다렸어. 안 갔어. 낭중에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예수님이 거길 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기적은 창조 이래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광경과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대지를 제가 살펴봤는데 첫째, 예수님을 왜 따라갔나? 기적 때문에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 그랬어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베푼 기적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따라간다. 기독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위한 기독교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으세요. 기독교는 기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을 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 따라 갈 때만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주님이 진리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이고 빛이므로 그 길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빛이시고 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지난날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였던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달받고 제 가슴이 빛이 생기고 앞길이 열리며 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승리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그런 자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 가운데 다닐지라도 찬란한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이 고향인 순이 자매님은 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순이 자매님의 선곡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남과 북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오늘도 찬란히 빛나는 천국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이 찬양을 이번엔 시립합창단에 편곡된 찬송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북한이 고향인 최순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시간에 이어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 찬송을 찬양사역자 구현모 씨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진행의 임

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는 옛 생활 방식과 관련하여 가르침을 받은 대로 거짓된 욕심을 따라 부패해가는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리와 의와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영을 구하며 새날을 구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새 힘을 구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은혜 그치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합창단의 찬송 올려드리고요. 매주 금요일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에서 만나보는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을, 은혜의 나눔을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대독해서 함께합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남포에서 온 성주빈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저의 고향은 북한의 공구도시 남포입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 어머니는 의사였고 저는 세 자매의 막내딸로 북한에서 33년을 살다가 2009년 10월 10일 탈북해 2014년 6월 19일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붕괴로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지고

경제 혼란이 대동했던 그 시기 한밤 자고 나면 누구네 집 아무개가 죽었다는 고별의 소식은 소식이 아닌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고 빵 살 돈 100원에 내 자식을 팔아야 했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오늘날 북한 정부가 가볍게 말하는 고난의 행군의 거짓 아닌 실화입니다.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고난의 행군. 백성이야 어찌되든 마비된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화폐개혁으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나는 탈북이라는 대사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록강을 넘어 나를 맞아준 것은 인신매매자들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무시무시한 일이 나에게 닥쳤고 반항도 거부조차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이야기는 나만이 아닌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겪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원치 않는 한족 남자와의 강제 결혼과 그 뒤로 따르는 불안과 공포, 잠자리를 거부한다 하여 온 가족이 때려 실신 상태가 되어든 신혼 잠자리, 사람이 아닌 돈 주고 사온 물건 취급당하며 소나 말같이 부려먹으면서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고 바깥 출입도 할 수 없는 짐승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내 민족,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탈북 과정에 경비대와 공안에 들키지 않으려고 아이의 입을 막아 숨진 아들 위에 통곡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기막힌 현실, 눈 빤히 뜨고 사랑하는 아내가 한족에게 팔려가는 것을 보고도 지켜줄 수 없는 무능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 삼엄한 국경과 제3국을 거쳐야 하는 한국행은 그야말로 죽음의 최전선입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과 함께 민족 반역자의 누명으로 죽어야 하는 비참한 운명과 그것이 끝이 아닌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타까움으로 며칠 몇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한국으로 가겠다는 나의 말을 듣고 친구가 소개한 것이 다름 아닌 한 선교사가 감당하는 해외 선교사역 현장이었습니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날 그들이 진행한 큐티 모임이었습니다. 북한의 생활 총화 같기도 한 3시간 넘게 진행되는 이상한 모임을 보고 집으로 보내달라고 띠를 쓰는 나에게 선교사님은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이야기, 만물 창조, 사람의 원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돌아가려는 나의 마음을 바꾸었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행복했던 순간들,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또 그분의 신실한 종들의 눈물겨운 기도와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나는 퍽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국정원과 하나원의 생활을 마치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위대한 아버지를 영접하였고 뜨거운 만남과 기쁨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죄성으로 고민과 번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못난 나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주한 내 삶에 마디마디 개입하시는 주님을 섭리를 체험하면서 깨지고 깨닫는 귀중한 시간들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기에 저는 세상에 소리 높이 외칩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 주님의 자녀입니다. 간증을 맺으며 굶주림과 기아의 고통으로 허덕이는 저 북한이 열리기를,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 조국을 주시옵기를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성주빈 자매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남과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저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에 정의하기를 믿음은 꿈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미래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또한 그 꿈꾸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기 때문에 현재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40일을 둘러보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삼기는 땅이요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린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사람을 거인으로 보았는데 한 사람은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우리들의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서 거룩한 꿈을 갖고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바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앞에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17살 때 꿈을 꿨는데 자기가 장차 높은 사람이 되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꿈을 분명히 꿨는지 형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 꿨는데 형님의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꿨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저 못된 녀석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어디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현실은 정반대로 펼쳐졌습니다. 꿈을 꾼 요셉의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삶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년 365일 저들을 부리다가 병들면은 광야에 내다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도, 노예의 고난도 요셉의 꿈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 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가정 총무로까지 그가 인정받게 되었을 때 또 신을 내다고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앞에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매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가 꿈을 꾼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에다 왔을 때 2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나고 난 후에 형들이 와서 꿈꾼 그대로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가 총리가 된 지 9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그리고 9년 지나니까 22년 됐을 때에 꿈꿨던 그대로 형들이 앞서 넙죽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평안히 살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 저들이 걱정하니까 그때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0: 바꿔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한 자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붙잡고 나갈 때 많은 도전과 시련이 다가올 것이지만은 눈을 깜짝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께서 예수님을 바라고 나갈 때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두가 다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방주가 길이만 150m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졌지만 동대문 운동장 그 길이만 한데 그런데 거의 100년 가까이 비가 오지 않은 그때 방주를 지어서 홍수가 내렸을 때 가족과 그 안에 들어간 가축들을 보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가족 대대로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나라는 그 말씀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고대 사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면 어떤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사가 되어서 이제는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부인 나이 90인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백세의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우리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실패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쟁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9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 곳곳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제주가 22도, 포항과 부산, 대전, 목포, 여수가 21도, 강릉이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 북청, 춘천이 19도, 함흥 17도, 운기 15도, 강계 13도, 해산이 2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2도, 개성과 대구가 31도, 평양과 대전, 광주가 30도, 포항과 목포가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강릉이 28도, 함흥과 해산, 부산이 27도, 청진이 19도, 신의주와 여수, 부산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종일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 기념일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물론이고 부활절, 추수감사, 또 맥추감사 등 절기를 통해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또 예배 시간을 통해 주께서 시간 속에서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곤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지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 과거를 경험하고 미래를 알게 되며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심도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음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 때마다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470장,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사람들끼리의 관계 안에서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기념일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고요.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런 날을 통해 관계의 소중함을 확인하곤 합니다. 결국 기념일은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날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인간관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교회의 기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되새기게 되고 주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금 느끼게 되며 우리의 신앙이 돈독하게 자라는 것이겠지요. 때가 되면 치르는 행사처럼 형식적으로 보낸 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교회력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76장, 새 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찬송가 210장, 새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간과 영원의 미래에 살고 있음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배워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간 속에서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기념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조금 더 절기의 하나님, 절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마지막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주말과 주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남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홍대 가까운 교회 김효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감춰두고 싶은 나누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랑스러운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쑥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말을 그 스토리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일어나는 발생하는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와 같이 그 이야기들, 그 스토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어쩌면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더 그런 이야기들을 더 잘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어떤 시대라고 하죠? 뭐 정보화 시대라고도 하지만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죠. 네트워크라는 건 뭐죠? 서로에게 이렇게 예전보다는 적어도 이렇게 잘 네트워킹이 돼 있고 연결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뭐 페북을 통해서든 뭐 트위터를 통해서든 뭐 카카오톡이니 뭐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어떤 삶을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왜 점점 더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을까요? 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왜 점점 더 네트워킹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뭐 카톡으로든 뭐든 뭐 다 연결은 다 잘 되어 있는데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을 온전히 누군가와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그러한 상대는 오히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는 상실하지 않았나,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감정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감정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물은 어떻게 보면 곧 행복이거든요. 또 눈물은 사랑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사회가 또 교회가 뭐 회복해야 될 것들이 뭐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서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웃음도 회복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눈물이 마른다는 이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여러분 안구 건조증 들어보셨죠? 안구 건조증은 뭐죠? 무슨 뜻이죠? 눈물이 마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메말라서 생기는 안구 건조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볼 때 잘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질 때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는 것. 물론 이제 나 혼자서 막 내 어떤 슬픔 뭐 이런 걸 가지고 혼자만 이렇게 울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누군가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 같이 눈물을 누군가의 옆에서 곁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너무너무 짧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로마서 12장에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에도 또 화면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렇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봐도 우리 주변에 이 본문의 내용도 기뻐하는 사람들 복수로 나와 있죠. 슬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일, 기뻐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스토리도 우리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야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그러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일까요? 나랑 같이? 저는 그렇게 봐요. 나랑 같이 웃어줄 수 있고 또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겠죠. 우리는 그런 친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친구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어쨌든 여러분 안에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뭐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픈 스토리만 있는 것도 아니죠. 둘 다 있어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하루 사이에 막 그 일들이 슬픈 일, 기쁜 일을 막 번갈아가면서 막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의 어떤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죠.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늘 우리 삶 속에 그런 기쁨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스토리는 어떤 게 있으세요? 그거를 여쭙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점심을 같이 한다든지 뭐 스타벅스에서 만난다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그 그냥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하나만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제가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 그거는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이러시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쩌면 뭐 사소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겪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뭐 자녀 얘기를 어떤 분들은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대학에서 뭐 무슨 전공을 뭐 하셨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데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한 것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만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 이야기를 읽어내는 좀 더 이렇게 자세히 그 스토리를 살피고 읽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이나 기술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짧지만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뭘 놓치고 있지 않나 요거를 좀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정말 바람이 왜냐면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이야기를 오늘도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정말 믿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 스토리를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없지만 그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내지 못할 경우에 결국 삶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놓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지만 나는 거기에 너무 이렇게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또 놓칠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통역을 부탁받은 적이 일이 있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 테일러 유니버시티로 기억하는데 그 대학교의 이제 총장님이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찾고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보통 그런 일을 부탁받게 되면은 그분이 뭐 대학 총장이든 뭐 어디 교수님이든 누구든 이제 프로필을 먼저 보내주겠죠. 그래서 그분의 프로필을 받았어요. 비슷해요. 프로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그분의 어떤 뭐 학력, 뭐 경력, 뭐 어느 학교에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분이 보내주신 그 프로필은 그런 건 저는 처음 봤어요. 뭐 다 있어요. 나머지는 그분의 학력, 경력 이런 거 다 있었는데 그분의 가족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또 인상적인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다가왔는데 나중에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뭐였냐면 아들 이름을 적어놨는데 또 그 옆에 저에게는 아무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15살 때 이 아이가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거를 대학 총장님 프로필에 그거를 담아낸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잖아요. 스토리인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만 그분이 뭐 PhD를 어디서 받았고 어느 대학의 총장이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볼 때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쩌면 그분이 볼 때는 또 그분이 알리고 싶은 그분만의 스토리 속에서는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스토리가 있나니 나의 이야기를 내 아들을 떠나서는 이미 하늘나라에 먼저 사고로 떠나서 우리 곁에는 지금은 없지만 그 이야기, 그 아이,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떠나서는 나의 이야기를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제가 또 생각에 잠겼어요. 그 프로필을 보면서 그 하늘나라에 먼저 간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오늘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말이죠. 자기를 그렇게 아빠보다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자기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로 인해서 기뻐하는 아빠가 어디든 다닐 때마다 한국이든 어디든 다닐 때마다 아빠의 그 잘난 프로필에 그 멋진 프로필에 나까지 포함시켜주는 나까지 생각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빠는 내가 영원히 아빠 곁을 떠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아버지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빠는 알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꼭꼭 끄집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도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그것이 그리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세네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현재 삶 속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에 저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삶은 단순히 우리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만 드러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스토리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막 그 신발장에 막 흐트러진 막 신발들처럼 우리의 그 스토리들이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발생한 어떤 그런 막 이미지들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 스토리의 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오늘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또한 우리가 그 스토리들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 인생의 독자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나만 읽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공동 저자라는 겁니다. 같이 써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스토리를 다른 사람에게 꼭 말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세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막 정말 대단한 이야기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런 것만 우리가 뭐 나눠야 된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아시고요.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가장 위대한 이야기,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스토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아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탐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그 가장 훌륭한 그 복음 이야기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탐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취하기를
하나님은

0: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누리고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만나라는 그런 이벤트나 행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콘서트를 하고 나아가는 예배를 하고 뭐 홍대 앞에 교회를 카페를 빌려서 개척하고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죠.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그 스토리에는 조금 못 미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나누는 방법으로 나의 이야기를 먼저 귀담아 듣고 그것을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교회 밖에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막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하고 십자가 스토리로 시작하면은 들을까요? 듣지 않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면 나의 스토리로 시작하면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공동 저자가 되셔서 오늘 만들어가고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먼저 귀담아 들으시는 겁니다. 아, 나는 뭐 그런 스토리가 없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있어요. 뭐 대단한 스토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요즘 막 너무 답답하고 막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그러한 답답함을 경험하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엄청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저에게 들려주실 때 그 이야기로 인해서 어쩌면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눈물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야기로 인해서 제가 눈물을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쏟아붓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뭐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스토리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혹은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손길에 대해서도 그건 마찬가지일 테고요. 또 우리 안에 어쩌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나눠주실 때 그 때로는 뭐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그 비통함을 나눠주실 때 그 비통함 속에 그 이야기 속에 제가 들어가서 어쩌면 새로운 메시지를 새로운 희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커다란 흐름과 그 이야기 속에 제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홍대 가까운 교회 김효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번 홍대 가까운 교회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무상하다고 말하지만 성도는 영원한 시간을 보장받았기에 세월이 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린 영원 속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구별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시간 가는 줄 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은 생명이고 영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서 영원을 느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은 세월이 흘러가는데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입니다. 희망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866년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암울한 분위기가 전국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역시 침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전쟁 패배 소식에 온 국민이 힘을 잃고 침통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슈트라우스 2세는 결국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공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음악, 왈츠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자.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슈트라우스 2세의 이 노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국민들의 희망을 위해 슈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 지금도 오스트리아에서 신년마다 울려 퍼지며 제2의 국가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심혈을 기울인 슈트라우스 2세의 노래는 시대를 넘어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에는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메마른 영혼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상한 심령이 조금씩 회복되고 모든 얽힌 감정들이 차근차근 풀려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통해

우리 또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상한 영혼이 회복되고 메마른 영혼이 소생되는 찬양의 힘을 느끼게 하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극동방송을 청취하며 복음과 말씀과 찬양으로 힘을 얻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온누리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님의 시간에 샬롬 노래 선교단이 부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편 1편에 누가 복이 있고 누가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읽기만 해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복 신앙을 우리나 경계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복받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신앙 생활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복도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가죠. 인생의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 놨더라고요. 형편, 정신, 육체 이 세 가지로 인간의 행복을 나누어 놨는데 첫째, 형편에 대해서 사람 됨됨이 즉 건강하고 튼튼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성질이 꼿꼿하고 도의심이 강한 인격자가 되어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둘째, 재산은 만족할 정도로 지니고 있어라. 셋째, 남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큼 명예를 가지면은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을 다 구비한 사람들도 행복이 없으니 웬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련한 영화배우 에이바 가드넌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스타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요 따분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유명한 사람이죠. 노래도 잘 부르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돈을 벌 수 있을 때에 마음의 초조함 때문에 혼돈과 긴장이 떠날 날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요. 스타 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일리사벳 테일러, 브리짓 바도, 소련 소란과 좌절의 삶을 역력하게 드러낸 사람들이죠. 멜런 만로, 수면제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영화와

TV를 휩쓸었던 전설적인 컨트리 싱어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로이 로저, 그 부인 이름이 데일 로저. 아니, 이분 로이 에븐스, 데일 에븐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모시고 진정한 행복의 비전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20세기에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오페라 가수로 역사상의 위대한 베이스 성악가로서 뽑히는 드롬 하인스는 행복한 얼굴로 선교회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행복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첫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두 번째, 자기를 하나님께로 절대로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번째로 성경을 연구할 때 행복한 줄 아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날그날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다. 행복은 의무를 수행하는 데 생긴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어라. 시편 1편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행복하냐? 시편은 주전 예수님 탄생하기 10세기 정도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 사실 시편의 주제는 하나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찬양하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나는 참 부러운 사람들이 찬양대 하는 사람이고 솔로 하는 사람들이고 이중창이고 삼중창이고 저 악기 다루는 사람을 나는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그러나 내가 음악을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제일 앞에 세운 것이 찬양대. 그래서 총알바지로 찬양대가 앞에 섰기 때문에 나는 찬양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산상보음, 마태복음의 산상보음처럼 구약 성경에 역시 시편인데 제일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은 시편이에요. 시편에 적어도 신약 성경에 인용되는 말씀이 186번이나 있다고 그래요. 186번이나 시편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인용되기 때문에 시편은 산상보훈,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리키셨을 때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를 보냈을 때는 복덩어리로 보내고 복을 받으라고 보냈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대목을 누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가, 즉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그것이 시편 1편 4절 5절에 나오지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퀴즈를 해보면은 알갱이는 그대로 있고 알곡은 그대로 있고 껍데기는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데,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회중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첫째, 누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악인을 쫓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악인이 누구냐?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 우리 다 죄인이요. 그러나 그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카운슬링을 많이 해봤는데 누구나 다 하는데 뭐 나 하나 이번 한 번만 하고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봐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 하나만 법을 지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거기는 좋은 차도 가고 오토바이도 가고 별별 사람이 다 그 넓은 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죄 짓기를 마음먹고 짓는 사람들 길이나 틈바구니에 서 있지 말고, 바울 사도는 젊은 데모디에게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 그게 하나님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요. 꼬불꼬불한 길이요.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데모데 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 빛난다는 거죠. 조롱한다고 하는 거죠. 오만 불손한 사람은 세상에서 누구도 환영치 않고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화 하나 할게요. 중국의 청나라 때 유명한 정치가 이홍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은 22대 그로버 클리블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홍장을 백악관으로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강요, 상하 의원, 중진들이 다 와서 공식 만찬에 참석을 합니다. 이홍장은 식사 후에, 뭐 우리는 그런 거 별로 못 봤지만 나는 몇 번 봤어요. 제대로 된 만찬에는 포크가 한 대여섯 개 되고 잔이 수없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밥 먹고 손 닦는 은으로 만든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은기명에 담긴 냉수를 이홍장이 식사 후에 손가락 씻는 것을 그걸 그냥 훌떡 들어 마셨다. 그러니까 거기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후둥그레졌어. 그때 클로버 클리블랜 대통령이 얼른 자기도 그걸 들어서 마셨어.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대통령 따라서 그걸 마셨어. 사실 서양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하고 서양 사람의 교만한 콧대를 꺾어놓으려고 하는 승산이 이홍장의 생각이었는데, 그 순간 클리블랜 대통령은 지체 없이 자기 앞에 놓인 똑같은 물잔을 들고 마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강요 귀빈들은 일제히 마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조롱하려고 했던 이홍장은 무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무식이 탄로났습니다. 잠언 12장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에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성품.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행복한 사람의 긍정적인 성품은 즐거워하는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Joyful. 예수 믿으면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겠다. 술도 먹지 못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도박도 못하고 외박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이게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어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댕긴다. 그런 사람을 내가 덜어 봤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쁨,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기쁨,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기쁨,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다 내 형제가 된 기쁨,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기쁨,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자기의 돌아올 분깃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따져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줬어요. 그 아들은 이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동네 자기 사는 시에는 시시콜콜하기 때문에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그러죠. 누구한테 썼을까? 술 먹는 데 썼고 여자하고 데이트하는 데 썼을 거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쓰고 거지가 돼 빈털터리가 돼서 직장 하나 얻은 게 돼지 먹이는 그곳에 가서 혹시 거기 나오는 뭐 밥 같은 거 쓰레기를 먹고 자기 배고픈 배를 채우려고 갔는데 그 나라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도 먹을 게 없어. 돼지밥도 없었어. 그래서 주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내 눈으로 선하게 한번 봤어. 돼지 오리깐 옆에 또 기대면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머슴도 많은데 먹을 것도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회개를 하고 벗떡 일어나서 조그만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금 고향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 환영할까? 엄마가 나를 환영할까? 형이 나를 환영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그 아버지는 매일 일과가 끝난 다음에 산등생에 올라가서 둘째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바라본다. 하루 올라가 보니까 해가 무르칠 무렵에 사람 그림자 하나가 자기한테 오는 걸 봤어요. 저게 틀림없이 내 둘째 아들이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포옹했다고 그랬어. 옷에서 냄새나고 몸에서 냄새나고 머리에서 냄새날 텐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잃어버렸던 아들을 품었어. 그리고 집이 데리고 들어와서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색을 신키고 옷을 다 갈아입혔어요. 거긴 특별한 뜻이 있을 거예요. 가락지식 그걸 끼워대는 거는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천국에 간다. 신발을 신긴 것은 사명을 준 거예요. 암만 돈이 많더라도 일을 해야 기쁘지 놀고 먹으면 하루 이틀이지 못 견뎌요. 그렇게 신발 사명을 줬어. 이런 거를 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나 같으면 야, 그 삐쩍 말든 닭새끼는 하나 잡아서 줘라 그러지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하는데 노래도 부르고 뭐 바깥에서 열심히 노동하다가 아버지 들에서 노동하다가 사람이 들어왔는데 자기 형이요

전 무슨 소리냐?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파티를 열었는데 이 큰아들이 기뻐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도 알 아들 형제가 있는데 요셉에는 그런 아들이 아닐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화가 나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놈을 저렇게 환대를 해주니 나래도 화가 날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서 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거예요. 저거 아랑곳하지 말고 들어와라. 안 들어와. 나는 거기서 뭐를 느낀 거 하니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탕자요. 나는 그런 아들 안 키웠어요. 둘 다 훌륭한 아들을 키웠어요. 그건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키웠어요. 우리 애들 괜찮아요. 효자요. 하나님께서 탕자를 참 내가 이걸 보면서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키고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음악을 틀고 잔치를 베풀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은 묵상하는 성품을 가졌다고 그랬죠. Thoughtful. 늘 묵상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는 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묵상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 thoughtful. 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적인 성품을 가졌다. hopeful.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강에 물 흐르는 대로 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속담에 좋은 소망이 악한 소요보다 낫다 그랬어요. Good hope is better than bad property. 네 번째로 과실 맺는 성품을 가졌다 그랬어. Fruitful.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과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인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저더러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에 와서 목사님 전도 집회를 해서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껴안아 죽은 생각이 들어요. 왜? 야, 그때 철도 없이 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도 중3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만났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거기 승무원이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물어볼 꿇더라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 기도해 줄게 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1년에 열매 하나씩은 맺어야 되는데 못 맺은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과실을 많이 맺고 과실이 없는 열매는 인생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섯 번째로 아름다운 성품, beautiful.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요셉 목사가 저희 엄마 88세 어디서 났는지 커피 나무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것도 88년 생선을 생신을 축하한다고 써서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줬는데 내가 그걸 마일 지켜보면서 저 잎사귀 마르면 떨어질 텐데 떨어질 텐데 지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한테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네가 있다금씩 너 또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그러고 또 안 줘도 마르고 너무 많이 줘도 뿌리가 식는다고 그러니까 요셉 목사가 그래요. 이거 한 3년 지나면 커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자기 전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잎사귀를 만져봐요. 이게 말랐나 안 말랐나.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물도 주고 약도 주고 비료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Beautiful.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으로 형통한 성품, successful.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 축복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는 복덩어리가 돼서 어디 가든지 나하고 가깝게 만나는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악인의 길은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거기가 다 악인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자기의 의지도 뜻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죽쟁이와 같은 인생.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심판을 못 견딘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상받는 심판은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어라. 의인의 회중에도 악인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가라지와 죽정이와 알곡과 죽정이 이런 걸 다 갈라놓는다고 했는데, 런던 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지에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독자로부터 모집한 내용 소개되었는데, 1위서부터 4위까지를 획득한 행복의 정의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랬어. 1위,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 걔는 행복할 거예요. 다 모래에서 성을 다 만들어놨어. 두 번째,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엄마. 행복하대요. 셋째, 세밀한 세공품을 장으로 다 짜고 회파람을 부는 목공. 네 번째, 어려운 수술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한 의사.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 행복의 비결이. 이 정의들을 보면서 백만장자도 영국의 황제나 귀족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가나 혹은 인기 있는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도 빠졌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울까?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다 읽어보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된 사람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031-229-9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부산극동방송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우리는 흔히 변화를 말할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을 인용하곤 합니다. 발효하는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부대는 신랑 예수를 빼앗기고는 살 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라는 이 새 포도주를 이 부대에 담지 않으면 복음 내 삶도 다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걱정과 염려 혹은 세상 즐거움에 신랑 예수를 뺏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예수로 채워진 새 부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긍휼을 누리는 복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복촌교회 신창호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어 복음을 전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 이로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7편 2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는데요. 저에게도 이 질문이 어제 문득 떠올랐어요. 신앙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요. 그러면서 내게 믿음은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결론을 맺었는데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가도 다시 돌아올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선은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네, 주나목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직의 경비 김겸 PD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하시지 않나요? 실은 이 질문이 내 스스로가 생각날 때는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마음속에 어떠한 짐이 느껴질 때 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그 질문의 답 앞에선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도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땅굴을 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땅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이 질문 앞에 넘어졌지만 다시금 일으키시고 이끄시고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성경 속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가장 깊은 밤 가운데에서도 은혜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아침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세요.

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오늘 가장 어두운 밤에 은혜의 아침 은혜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오늘 제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는 그 고백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리니까요. 이 아침 함께 받아보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아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방송가 중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오늘 아주 특별한 순서 준비하고 있어요. 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한 분과 아주 특별한 만남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1419번님 또 3874번님 지금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419번님께서는 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어요. 평안하신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최 청취자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1419번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 문자로 참여해주시면 되겠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오늘의 말씀 그리고 한 줄 결단 기도문 받아가시고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그 전에 방송 같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하고 찬양 함께한 후에 오늘 아주 특별한 만남 할게요.

0: 아트가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1: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과 부각 세트를,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브랜드 테틀리 차 세트를, 더 블레스문에서 화장품을, 이로다 식품에서 대게맛 간장을, 컬러로 완성한 니트의 미학 조세벤 스테이시에서 가방을,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른 농장에서 자연 39 유정란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기업 베베 에스테틱에서 마사지 상품권을, 도심 속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정원 카페 소영들에서 음료권을 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부산 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도전이 부어지는 한 분을 모셨는데요. 강남의 아파트를 정리해도, 약사 면허를 내려놓아도, 암 진단을 받아도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 전도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품고 전도의 길을 걷고 계신 전영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캄보디아에서 잠깐 나온 전영순 선교사입니다.
0: 네, 캄보디아에서 네.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네,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특별히 아트가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오늘 선교사님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서 약사 면허를 내려놓아도 라고 표현했었어요. 네. 약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선교사, 네. 전도자의 길을 걷고 계신데 네. 그 여정을 짧게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가난해서 옛날에 약대를 갔고요. 네. 그리고 졸업하고 강남에서 한 서울 강남에서 6년 반 정도 약국을 하고 남편이 먼저 유학을 갔기 때문에 1년 후에 따라갔습니다. 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태신앙인데 30년 4개월 만에 네. 미국에서 시댁 파산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그 뒤에 성경 말씀 전심으로 읽다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0: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네.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귀 쫑긋하시고 전영순 선교사님의 이야기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을 지칭하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예. 약사 출신 선교사도 있고요. 네. 전도를 멈추지 않는 발걸음 네. 등등의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선교사님은 선교사님 스스로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는... 이렇다. 라고 하면
1: 저는
0: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1: 복음 전하는 자.
0: 복음 전하는 자.
1: 네.
0: 딱 명료하게.
1: 네네.
0: 누구에게나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 건가요?
1: 네네, 그렇죠. 처음에 주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0: 전도자로서.
1: 네. 복음 전하는 자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0: 네. 그 말씀을 품고 지금까지 네. 살아오고 계십니다. 앞서서 그 미국에 갔었을 때.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예. 네. 표현을 하셨어요. 예. 제가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을 한번 네. 쭉 읽어봤었는데 네. 모태신앙이시고 예.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신 것도 아니었어요.
1: 예. 열심히였어요.
0: 맞아요. 구역장까지 섬기시고
1: 네. 26세 집사 돼서.
0: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30대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네. 무너졌다라고 예.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날 하나님은 선교사님께 어떤 거를 보여주셨을까요?
1: 제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댁 파산했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다 강남의 아파트 팔아서 시아버지 빚 갚아드리라 하는데 아니 옛날에도 가난했는데 다시 또 가난으로 간다는 것이 싫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이러고 따졌거든요. 네. 주제에. 근데 하나님께서 제 죄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놀랬죠.
0: 어떤 죄를 보여주셨을까요?
1: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가난한 시대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서리를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정말 쬐끔했어요.
0: 그런데 이제 그런 사소

0: 한 것들까지 네. 단일 개선 다 보여주시면서
1: 그죠. 그냥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죠.
0: 결국에 그 시간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그 시선과 예. 또 어떤 삶의 방향을 네. 완전 뒤바꿔 주신 거겠네요.
1: 그렇죠. 제가 처음에는 이제 막 하나님한테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떼쓰다가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완전히 굴복했죠. 그리고 예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0: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네. 되돌아봤을 때 네. 이것이 변했다 네. 한 게 있다면 어떤 게 변하셨을까요?
1: 제 모든 것이 변했어요.
0: 모든 것이.
1: 예, 첫 번째로는 제가 물질을 놨어요. 남한테 얘기 안 했지만 돈을 벌기 시작해서부터는 헌금도 억수로 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성 봉사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래 위에 쌓은 것이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들려주신 음성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한다고 못하죠. 그죠? 예전에는 막 성가대도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런 찬송 많이 했었죠. 근데 주님이 제 죄를 이것저것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회개하고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것을 주님보다 다 돌아 사랑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뭐 물질, 명예 모든 거.
0: 맞아요. 네. 실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강남의 아파트를 정리했다. 네. 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그 선교사님께서 쓰신 그 책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네.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이 강남의 아파트가 네. 선교사님께서 처음 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쵸. 정말 아끼고 네. 모아서 구입했던 네. 자가인데 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네.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네. 라고 했었을 때 그 네. 강남의 아파트마저도 주님 네. 앞에 내려놓으셨잖아요. 네.
1: 주님 만나고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세상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솔직히 친정아버지가 팔아주라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워서 못 팔았어요. 그쵸. 3-4개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거를 뭐 모든 것을 다 집으려고 그걸 네. 갖추었던 것처럼 그렇죠. 천국을 잇는 것을 확실히 알으니까 지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0: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네. 그 질문 앞에 네. 모든 것이 뒤바뀌었고
1: 네, 그렇죠.
0: 그동안 내가 섬겼던 그 모든 것이 네. 헛되고 거할 수 있구나 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면서 예, 예. 새롭게 태어나신 네. 그 삶
1: 네.
0: 네. 그 순간부터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내가 누렸던 이 복음 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1: 그렇죠.
0: 그때부터 전도자의 삶이 시작된
1: 네네.
0: 걸까요?
1: 저는 회의한 그날부터 돌아섰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다닌 것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학교, 집, 교회. 나는 그렇게 교과서형이었는데 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다가 30년을 교회 다니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습니까 도대체. 근데 첫째는 물론 죄죠. 그죠? 아까 보여주신 네. 하나님이 두 번째 내가 질문했을 때 말씀을 몰라서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구역장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집에서 장로님 가정이니까 가정예배도 좀 드리고 그렇죠? 했었어요. 내가 말씀을 몰라서라니. 그런데 건성으로 읽었던 것을 깨닫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즉시 성경 폈어요. 제가.
0: 그 즉시.
1: 네네.
0: 성경 말씀을 네. 더욱더 집중해서 보고 세밀하게 그렇죠. 보기 위해서.
1: 네네.
0: 그럼 선교사님의 인생을 바꾸는 이 네. 터닝포인트에서 첫 네. 번째는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1: 그렇죠.
0: 철저하게 모든 것을 회개하게 네. 하시고
1: 네.
0: 두 번째는 네. 다시금 또 성령의 눈으로 예. 성경을 바라보게
1: 네네.
0: 하시고
1: 그래서 눈물로 말씀. 읽었어요. 눈물로.
0: 눈물로.
1: 그날 그 즉시 성경을 펴서부터 정말 솔직히 몇 번 읽어봤거든요. 몇 네. 동안 했죠. 구역장이니까.
0: 그렇죠.
1: 구역장을 4년 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몇 동안 했는데 내가 건성으로 읽었다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구약은 조금 어려워서 네. 제가 주님한테 죄송합니다. 신약부터 읽겠습니다 하고 마태복음을 딱 폈는데 네. 1장 1절 읽고는 2절을 내려가지 못하고 울었어요.
0: 너무 감동이 되어서.
1: 네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0: 아멘.
1: 제가 거듭날 때는 그 개혁 한글이잖아요. 네네.

0: 얼마나 막 눈물이 났는지 이 세상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가 제일 밑바닥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죠.
1: 아멘. 네, 네 지금 전현수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네. 이 생생함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선교사님께서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순간 네. 네. 나의 모든 것을 회개케 하시고 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주시는

0: 처음으로 열정은 막 뜨거운데 제가 그때 딱 머리가 나쁘니까 한 가지만 선택했어요. 그건 한글 성경이야. 그러니까 영어 배우려고 좀 갔다가 다 모든 거 끊고 한 가지밖에 못하니까 한글 성경을 막 독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로 네. 눈물로 읽은 거죠.
1: 그쵸.
0: 그러면서 주님이 읽을 때 이제 전도자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다 유학생들 똑똑한데 제가 학벌도 제일 낮고 이제는 재산 다 드렸기 때문에 남의 집 애보고 살았거든요.
1: 맞아요. 미국에 계실 때잖아요. 네.
0: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 제 얘기 듣겠습니까? 이랬을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했더니 교회 안에 나처럼 저처럼 거듭나지 못한 자. 교회 안에. 저는 운전도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1: 네.
0: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저처럼 거듭나지 못한 그 형제자매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는 남의 집 애를 보니까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뭐 애기뿐만 아니라 당시에. 한국 사람 애기 막 네. 하는데 이제 일본 사람이 자기 애기를 저한테 맡긴 거죠.
1: 그 이야기를 네.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도전을 받았었거든요.
0: 네, 네.
1: 그 일본 자매를 네. 알게 되었고
0: 네.
1: 그분의 아이를 네. 베이비시터 네. 케어하면서 네. 일어난 에피소드
0: 네, 네.
1: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죠?
0: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 한 만 두 살이면은 거의 학나이로 세 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갓난아기만 보다가 뭐 얘는 그냥 거저겠다 싶었는데 전화를 했는데 뭐가 일어나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요. 그 피부가 아주 극심하게 안 좋은.
1: 네네.
0: 그래서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엄마 젖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 젖을 얼려갖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두 시간마다 자연적으로 녹여갖고 그죠? 그래서 먹여야 되는. 나는 딴 애기들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1: 네.
0: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안 볼라 했어요. 사실은 볼 애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 엄마가 조건을 얘기하는데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썼다는 거야. 그 베이비
1: 이력서에.
0: 한다는 이거 네. 예. 공고 낼 때
1: 네.
0: 크리스찬 그다음에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약사 이렇게 했던 거 자기가 한때는 딱 맞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내가 약사였고 그다음에 크리스찬 아니어도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1: 그쵸.
0: 헌신적으로 할 줄.
1: 맞아요.
0: 그리고 이미 내가 머슴에 둘이 있잖아요. 세 살 두 살. 근데 얘하고 딱 맞죠. 그래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1: 그렇게 해서
0: 네.
1: 아이에게
0: 네. 먼저 복음을 전했죠.
1: 네.
0: 뭐냐면 매일 우리는 제가 거듭난 날부터 아이들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딴 보는 아기 둘 놓고도 여름 성경학교처럼 한 거예요. 제가
1: 집에서 아이들을 네. 케어하면서
0: 그러니까 걔도 뭐 당연히 뭐 이제 맑게 알아들으니까 맑게는 네. 그래서 매일 그냥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점점 두 살, 세 살, 두 달, 세 살 지나면서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싶었잖아요.
1: 그렇죠.
0: 엄마 저 녹인 것만 먹으려니까 막 이렇게 밀어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먹입니다. 근데 누가 저한테 그 홍삼 뿌리하고
1: 네.
0: 인삼 뿌리하고 그 닭하고
1: 네.
0: 그다음에 찹쌀을 넣고 푹 과서 그 찹쌀 흩어진 거 막 흐물흐물한 거 그걸 기도하고 먹였어요. 하나님 나 이대로 얘 연약한 대로 못 둡니다. 하나님 이거 먹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얘 병이 오히려 낫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서는 우리가 사실 어린아이들하고 손붙잡고 합심 기도한 거예요.
1: 그죠.
0: 그러고 먹였는데 쭉쭉쭉쭉 먹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1: 그쵸.
0: 그러니까 일주일쯤 됐는데 집에서 엄마한테 자기 집에서는 맘이 이러는데 자꾸 이렇게 내가 준 음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젖 얼린 것밖에 안 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갖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혹시 또 우리 신장한테 다른 음식 먹인 거 있냐. 그래서 거짓말은 못하잖아 이제.
1: 그쵸.
0: 그래서 그랬더니 막 기절하고 놀래죠. 내가 내 젖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병원에 가겠다는 거야. 검사하러.
1: 네.
0: 그래서 더 악화됐으면은
1: 저, 고소하겠다.
0: 예, 고소하겠다고. 오, 씩씩거리고 막 한 거예요. 올 때까지 막 애들하고 막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1: 그렇죠. 아무런 이상이 없기를 네. 바라면서.

0: 근데 빨리 우지도 않아. 학교 병원이라 금방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랬더니 막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느라고. 네. 그래서 오는데 막 입이 이만해서 오는 거예요. 막. 애가 더 좋아졌다는 거죠.
1: 할렐루야.
0: 네, 알러지도 없어지고. 네. 벌써 나는 먹인 지 일주일도 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서 그날은 애기를 안 봐도, 안 봐도 8시간 본 걸로 계산해준다고 하면서 랄랄랄라 하고 가려고 하길래 미쳤고 무슨 소리냐. 너 내 조건이 뭐냐. 얘 예수 믿게 하는 것과 얘가 낳으면 너 예수 믿는다고 했잖냐.
1: 그렇죠. 처음에 네. 이제 이 아이를 맡았을 때 그 조건을 내신 게 있었죠.
0: 네, 나는 그것밖에 없다. 네.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낳으면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것이 내 조건이었거든요.
1: 그랬는데 결국에는 네. 우리 선교사님의 첫 번째 네. 열매가 되었다.
0: 네네네.
1: 그래서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네. 분들도 도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예. 책에서 보아서 너무 네. 도전받아서 네.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돌이키시는데 네.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네.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신다는 사실. 네네. 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전영순 선교사님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 건데 전영순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책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만남이라고 보내주세요. 만남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제가 30년 전도원 거를 쓴 거예요. 네.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 지금은 제가 주님 만나고 41년 5개월째 전도하고 있는데 그 책이 30년 전도했을 때 하나님이 쓰게 만들어준 책이에요.
1: 네. 그래서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 방금 네. 나는 그 미츠고향 네. 우리 첫 전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전도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 간증책인데요. 네.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함께 읽어보시면서 큰 도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만남, 오늘 전영순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영순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 저서를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만남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도를 위해서 재산도 내려놓고 네. 시간도 내려놓고 네. 어떻게 보면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네. 내려놓고 심지어 암 진단 앞에서도 전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네. 실은 정말 헌신하신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네. 네. 이게 다른 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내가 내 생명이 곧 끝날 수도 있다. 네. 네. 라고 한다면 네. 저 같아도 너무나도 암담할 것 같거든요. 네.
1: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저는 그냥 그 암 진단 소리 딱 받고 대장암입니다. 소리 들었을 때도 감사했어요. 즉시.
0: 그 즉시 감사하고.
1: 네. 왜냐면 아니 제가 제일 사랑하는 주님한테 가는 건데 네.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죠? 이 땅에 제가 저를 통해서 돌아올 영혼이 있다면은 이 땅에 더 있는 거고 예수님이 그동안 전도하고 살았으니까 와서 내 옆에서 쉬라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고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주님 만나고는 다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0: 정말 모든 것의 네. 기준이 네. 하나님.
1: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0: 그리고 천국
1: 네.
0: 소망.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더 이상의 나에게 어떠한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여기까지나 하신다면
1: 아멘 할렐루야 올라가는 거고 네.
0: 혹여나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네. 하신다면 그 또한 또
1: 네, 감사로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제가 그 회개한 날부터 우리 아이들을 매일 성경 가르치고 매일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콩쥐팥쥐 이야기처럼 네. 뭐 팥쥐 엄마 같은 사람 나 간 다음에 뭐 온다 해도 아무 상관하네. 왜?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훈련시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고 한 가지 조금 미안한 것은 전도하느라고 바빠서 우리 남편한테 따뜻한 밥을 많이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여보 그건 조금 미안해 그랬어요.
0: 선교사님의 네. 정말 삶의 원동력은 정말 네. 하나님 네. 한 분이신 거네요.
1: 네네.
0: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모든 것에 다 감당할 수 있고 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어떠한 것이든 내가 네. 아멘으로 네. 할렐루야로 네. 받아들일 수 있다.
1: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확신하고 믿어요.
0: 아멘. 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네.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네. 우리 전현순 선교사님의 이 한마디가 네. 또 다른 한 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1: 네. 그래서 제가 환자복을 입고 그 병실을 다 전도했잖아요.
0: 네.
1: 그리고 포항에서 위급해서 저희가 수술했던 병원으로 온 분도 계세요.
0: 네.
1: 그래갖고 뭐 서울에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임시로 그냥 대기 상태로 있는 분도 많아요. 서울에 올라와서도
0: 네.
1: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 연락해서 나 수술 마쳤냐고 들어 수술했지 그랬더니 그럼 괜찮아요 괜찮지 이랬더니 그럼 포항에서 위급한 사람이 올라갔는데 혹시 예배 좀 인도해 줄 수 있냐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권사님 남편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혹시 사모님 전도해 줄 수 있어요 뭐 이러더라고
0: 네.
1: 그러면 오케이 근데 내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수술한 후잖아요
0: 네.
1: 그 우리 신호가 이렇게 저를 부축해서 아이고. 그 환자한테 간 거예요 가서 30분 예배 드리고 그렇죠 저는 제가 수술 후에도 예배 드리면 힘이 나.
0: 아멘.
1: 네. 그래서 그 환자를 잘 편안하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병실이 안 났는데 30분 예배 드리고 나니까 금방 전화가 와서 병실 났다는 거예요. 그분. 그리고 그분 좀 어려웠어요.
0: 네.
1: 근데 제

0: 마음속에 하나님이 병원비를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1: 그 또한 순종함으로.
0: 네네네.
1: 즉시 순종함으로.
0: 저는 기도 중에 주님이 사인을 주면은 그죠? 아니 재산도 다 팔아버렸는데 그거 뭐 조금씩 돕는 거 못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병원비도 같이 이렇게 돕고.
1: 이렇게 하나님의 네. 모든 것을 마음으로 네. 품고 즉시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네. 우리 전현수 선교사님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 이 질문 한번 또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은퇴 후에 네. 편안하게 지내실 수도 있잖아요.
0: 네.
1: 실은 한국에서도 네. 편하게,
0: 네.
1: 편하게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네. 내가 자라왔던 환경 속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쵸. 조금 더 용이하게 네.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왜 캄보디아를 가셨을까요?
0: 제 기도 제목이 저희가 저희 부부 성경적인 롤 모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점점 부르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바꿔요. 순서가.
1: 네네네.
0: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수님 저보다 우리 남편을 더 써주시옵소서. 저는 그동안 남편 교수 오면서 버는 모든 돈을 갖다 저는 벌지도 않으면서 다 전도에 써버렸잖아요. 그랬는데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깊이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1: 아멘.
0: 그리고 한동대 교수님들이 많이 제3세계에 나가서 학기 중에도 그렇고 잠깐 축제 기간도 그렇고 방학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렇게 제3세계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뭐 몽골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까지 그때 동남아는 다 뭐 인도 이렇게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를 생각해서 캄보디아로 전도를 그나마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1: 네.
0: 그죠? 무슬림 지역 아니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저를 생각해서
1: 어떻게 보면
0: 네.
1: 한 평생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온
0: 네.
1: 아내를 품고
0: 네, 네.
1: 우리 남편 교수님께서
0: 네.
1: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0: 네.
1: 나도 같이 이제 선교사로 살아가겠노라.
0: 네.
1: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0: 네, 네.
1: 이제 함께 연합하여 또 살아가실 수 있는
0: 네, 네.
1: 그 곳을 찾아서 캄보디아로
0: 네.
1: 지금 가셔서
0: 네.
1: 지금 1년에 11달을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고
0: 네, 네,
1: 한 달 정도만 이제 건강검진 때문에 한국 들어오셨을 때
0: 네.
1: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도 우리 수많은
0: 네.
1: 우리 기독교인들을 만나시면서 도전을 네. 또 주시고
0: 네, 교회들 집회를 한 5주에서 6주 오면서 건강검진 잠깐 뭐 하루 이틀이면 되잖아요.
1: 네.
0: 그리고는 많은 교회들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제가 돌봤던 그 중증 환자들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그 환자들을 그 사이사이에 하고 거의 하루 오늘까지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집회하고 환자를 섬겼습니다.
1: 맞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전현선 선교사님은 또 한국에서도
0: 네.
1: 중증 장애인분들
0: 네, 네.
1: 그리고 어려운 대학 청년들을 또
0: 네.
1: 많이 섬기셨습니다.
0: 네, 네.
1: 그들에게 삶으로
0: 네.
1: 또 말씀으로
0: 네.
1: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0: 네.
1: 지금도 이제 캄보디아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0: 네.
1: 선교사님 저는
0: 네.
1: 이 질문 꼭 드려보고
0: 네.
1: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0: 네.
1: 만약에
0: 네.
1: 다시 처음부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0: 네.
1: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0: 네.
1: 다시 선택하시겠어요?
0: 그렇죠. 아주 당연합니다. 더 일찍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30년 4개월에 깨졌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30년 4개월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요 돈은 어떻게 사업보다 더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은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개한 그날부터 두 배, 세 배로 살아야 돼. 그래야 30년 4개월 잃어버린 거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일적 불러주시면 더 좋지요.
1: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네. 선택할 기회를 주신다면
0: 네.
1: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0: 네.
1: 조금 더 일찍 불러주세요.
0: 네, 네,
1: 조금
0: 네.
1: 더 제가 더 빨리 헌신하겠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그냥 복음 전도자로.
1: 아멘.
0: 네.
1: 네, 많은 분들께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1: 아, 그리고 성교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
0: 네.
1: 돈은 벌 수 있지만
0: 네.
1: 시간은 살 수 없다.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늦게 헌신하면 늦게 헌신할수록
0: 네.
1: 남들보다 더 배로
0: 네.
1: 열심히 뛰어야 한다.
0: 예.
1: 우리 저 또한 저에게도 되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보고
0: 예.
1: 싶습니다. 수많은 전도 현장을 또 함께 하셨잖아요.
0: 네, 네.
1: 그 중에서도 아, 정말 복음은 살아있구나
0: 네.
1: 라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0: 네. 제가 정상적인 분들 제자 훈련도 많이 했지만 심지어는 싱가포르에서 텐트 메이커로 갔을 때 일주일에 제자 훈련을 제가 10팀, 13팀, 마지막 8년째는 15팀을 해서 일주일에 그 정도로 아주 복음 전하는 데 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갖고 막 울어서 나는 뭐 큰일 난 줄 알았죠. 내가 돌보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했더니 내가 만난 하느님을 만났다고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1: 아멘.
0: 그것을 전도 현장에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때 제가 제일 기뻐요.
1: 아멘.
0: 네.
1: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현순 선교사님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네. 전현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네. 듣는 모든 이들에게 네.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0: 예.
1: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0: 네.
1: 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도 네. 누군가에게 정말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0: 네.
1: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라고 네.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예.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전현순 선교사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0: 네.
1: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0: 예.
1: 강남의 아파트를 팔아도
0: 네.
1: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려도
0: 네.
1: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0: 네.
1: 채워주시고
0: 네.
1: 이끌어주시고
0: 그럼요.
1: 그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0: 네.
1: 오늘 전현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짧은 이야기지만
0: 네.
1: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0: 네.
1: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0: 네.
1: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0: 네.
1: 그런데
0: 네.
1: 저의 아내는 연약한 게 너무 많아요.
0: 네.
1: 저는 아직 돈도 포기할 줄 모르겠고요.
0: 네.
1: 저는 저 혼자 믿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0: 네.
1: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0: 네.
1: 저는 선교사님처럼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지만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1: 하시는 분들께
0: 네.
1: 우리 선교사님으로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0: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시댁전도거든요. 그것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시댁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말로만 전도하니까 시어머니가 안 들었던 거죠. 불교인데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안 믿거나 그 다음에 자녀 중에 중증 정신질환자가 있거나 그거 다 십자가입니다. 아니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로 태어난 자녀를 두거나 그거 다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돌볼 때 그 부모부터 합니다. 부모부터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서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장애를 숨기던 부모가 성경 공부하고 나서는 데리고 다녀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배우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꼭 그 가정에 뭐 죄가 많아서 태어나면서 장애인 주고 뭐 자녀 저보다 무슨 죄가 더 많아서 자녀들 막 중증 우울증 걸리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건데 내 자아가 죽어야 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길을 따라가는 거죠.
1: 예. 아멘.
0: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1: 아멘. 예.
0: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 아멘.
0: 예, 그래서 저는 거듭나고 그날부터 3년간 한 1000구절을 암송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막 많이 외웠다 성경을 수십 독 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을 알아야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1: 아멘.
0: 그래서 가슴에 새긴 거예요. 예.
1: 아멘. 귀한 말씀
0: 네.
1: 전해주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0: 네.
1: 십자가
0: 네.
1: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0: 동안 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면서 네. 힘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캄보디아에서 지금 함께 섬기시고 계신 전영순 선교사님의 이야기 오늘 아주 특별한 만남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 이 책으로 만나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만남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네. 더 많은 복음의 이야기가 네. 있으니까요. 우리 꼭 신청하시고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말씀 네. 나눠주실까요?
1: 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저도 극동방송하고는 굉장히 많이 정말 1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인도하고 사랑의 뜰도 인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정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 바랍니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영순 선교사님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낸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전영순 선교사님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 함께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만남이라고 보내시면서 화답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선교사님의 간증 책으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만남이라고 보내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십자가를 함께 져주시고 함께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전영순 선교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만났는데요. 이 아침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차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도 하나님을 기뻐 예배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만남이라고 보내시면서 선물 신청하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받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0: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1: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1: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복됨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던 모든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성세대 54번째 문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와 동일하게 마무리하는 주제는 바로 문안 인사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문안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의 문안을 받아야 하며 또 모든 성도들로부터도 문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문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문안은 잘 계시는지 잘 지내시는지 안부를 묻는 수준의 인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문안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자신들이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보내도록 또한 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안 받는 것은 보낸 편지를 읽음으로 편지를 쓴 수신자의 인사의 말과 의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안 받는 이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문안하는 것은 수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특정한 이들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는 것이 문안하는 것이며 서로 문안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 즉 감옥에 있는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을 먼저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보내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 문안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각각 편지를 읽게 해주는 것이 각각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편지를 읽고 동참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문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권하는 성경적 문안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인사보다 성경 말씀으로 문안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인사가 있을까요? 자신이 읽고 묵상한 내용, 자신이 묵상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읽었던 말씀들을 자신 또한 함께 문안을 나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인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문안 인사는 가족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도와 성도끼리 그리고 소그룹 사이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경 말씀으로 서로 문안하는 기독적인 문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문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특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카이사드 또는 시저라고도 명명하지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란 표현은 황제의 가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황제의 직할관할 지역에 소속된 사람들이나 황제 이익을 돌보는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황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사도 바울의 형제들이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가이사의 집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시위대 안과 밖의 사람들은 군인들이겠지요. 로마의 군인들은 오직 황제 가이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이들입니다. 문제는 가이사를 군인들은 주님이라고 불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주님으로 불러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군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둘중 하나만 주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중 다수가 사도 바울이 감옥의 매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군인들은 황제의 명보다 하나님의 명을 더큰 가치로 여겼고 그래서 그들의 직업인 군인의 직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고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지요. 로마의 군인 그것도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이들이 무엇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의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형제들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군인들이 그것에 모든 것을 걸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매임 때문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매임이 있었기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바울을 감옥으로 파송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선교지는 바로 다름이 아닌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요. 여기서 모든 것은 그의 이방인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복음 전파가 본업이었고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었으니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에 결의에 찬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시위대의 안과 밖에 있는 형제 군인들이 본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이 가득했지요. 아니, 죄수가 어쩌면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감옥에 갇힌 자가 감옥을 지키는 자보다 더 거룩하고 고귀하고 선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지키는 군인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드린 군인들은 하나같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똑같이 담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시위대 안과 밖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군인들도 겁없이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누군가의 매임과 갇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요, 우리의 손주 세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신앙과 성장을 성숙시키고 또한 성장시켜서
기성세대로서

0: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세대를 증거하며 흘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문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로 마무리합니다. 거의 대부분 서신서에는 첫 문장이 은혜와 평강 후 축복으로 출발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마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평강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 축복이 가득 차고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시작도 은혜와 평강으로, 진행도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고 마치는 것도 은혜와 평강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올한해 동안 기성세대의 영적 성장과 성숙으로 인하여 조금씩 작은 예수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 문안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역사를 선물하고 교회와 가정과 각각의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금색로에 위치한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17-0990 장전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0: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FABC 게시판입니다. 청현재의 말씀그래피 선교회와 부산 극동방송이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부산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제3회 청현재의 찬양 캘리그라피전 감사예배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야곱의 축복 등의 김인식 목사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7118-616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학교수 선교연합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24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온라인으로 제41회 전국대학 교수선교대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2877-967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회희망연합이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덕교회에서 강소교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은샘공동체 이병승 목사와 오두막공동체 이재영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032-331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빛교회가 6월 20일 토요일부터 7월 12일 주일까지 늘빛교회 유치부실에서 2026 늘빛 영어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2876-0605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가 6월 20일 토요일까지 국제유학생을 위한 2026년 2학기 한국어 교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070-643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거성교회 김태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잘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인의 삶도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또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 바람들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그럼 결과가 좋은 결과로 꼭 이어집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하박국도 절망과 위기의 때

쾌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함들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3절에 보시면 그 질문이 핵심적으로 한 문장에 소개가 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어찌 두고만 보게 하십니까? 그 일은 무엇인가? 특별히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인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늘 보면 분쟁과 다툼과 변론과 심지어는 그런 것이 폭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손해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학자들은 하박국의 시대는 남유다 말기인 여호야김 시대로 봅니다. 기원전 612년에는 아시리아 제국 수도인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05년, 7년 뒤에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이 출동해서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 패하고 맙니다. 그 당시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남유다도 그 위협 앞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위협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지고 또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관계들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이 야기되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자들이 억압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군대를 내가 심판의 도구로 너희에게 보내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군대를 말하죠. 그러나 하박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님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려고 좀 따끔하게 혼내시는 건 좋은데 이 저 절대 악과 같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우리가 짓밟히게 하십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물고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투망에 잡힌 물고기 신세였습니다. 또 투망을 털어내거나 그물을 툭툭 털 때 탁탁 털리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생명이 위태로운 물고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항변합니다. 그리고는 2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도 여러분 하박국이 참 잘한 게 있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갔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묻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도대체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망루에 올라서 파수꾼의 심정으로 주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기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기서 이 묵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하존인데요. 이것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다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하나님이 응답으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 비전 본 것들 판에다 분명하게 새기고 적어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정확히 직역하면 읽는 자가 달릴 수 있게 하라예요. 달리 읽는 자가 보게 하라가 아니라 정확히 보면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소리치다 혹은 소리쳐 읽다라는 뜻인데요. 읽는 자가 달려갈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읽는 자도 되지만 외치는 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적은 다음에 외치며 나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분명히 적어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도대체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도 나오죠. 네. 산을 넘는 자들아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9절에 보면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라. 9절에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이 사실을 외치라 하고 명령하는데 하박국 2장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 52장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사실 너가 보고 들은 그 비전을 크게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과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꼭 붙들고 그 비전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비전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실한 의인들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비전, 약속이 하박국이 받은 말씀이었고 그것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그 비전의 첫 번째는 의인들은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어지는 하박국 2장 4절 구약성경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에서 이 신칭의 우리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구원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덕을 쌓아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맥락은 좀 더 실제적입니다. 다만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나라가 큰 혼란 속에 있었어요. 무질서 속에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욱더 큰 위협은 바벨론의 침공이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을 통해서 이 국가적인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믿음 가운데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이 고통의 순간을 잘 참고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어서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정말 소중한 구원의 은혜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많은 위기들, 어려움들, 죽음의 위협들, 공포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어려움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질병과 두려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 염려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사박국이 보았던 비전 첫 번째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는 거예요.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노래 속에 언급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열방이 인정하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면 3장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질서를 평정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평정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실까요? 군사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말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모는 승리자로 하나님이 묘사가 됩니다. 9절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번엔 하나님이 뭘 하세요? 활을 꺼내셔서 화살을 바로 쫙 적군들을 향해서 쏘시는 전쟁의 용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보면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방적인 전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없는 이들이 이유야 어떻게 됐든 서로의 쌍방의 과실이 있지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당하는 전쟁 같습니다. 비단 오늘날의 일만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열강들이 앞다투어 식민지를 점령해 나가던 18, 19세기에 보면 제국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얼마나 악한 행태를 벌이고 또한 악을 행하였는지 도덕과 윤리와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을 말하기 부끄러운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도 악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세우시고 무력과 악한 힘들을 평정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분명코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비전을 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네. 묵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때가 곧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꿈과 비전을 간직하고 견뎌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리라, 이루어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비단 당시 하박국의 시대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그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한국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가

방문하고 다녀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슈화가 되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1993년 창업 이래 사실상 여러 차례 파산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2000년대 중반에 창업 이후 신형 그래픽 칩셋 개발을 했는데 완전히 실패가 됐어요. 시장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시가총액이 완전히 증발했고 내부에서는 파산 디데이 30일 전, 이제 30일 뒤에 우리 기업은 망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큰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젠슨왕 대표가 버텼지요. 유퀴즈에 나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잘 끝까지 버틴다면, 바닥을 치더라도 견딘다면 어떤 미래가 오든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네. 기다리고 버티면 성공할 것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성공했지만 어려운 시간들, 견뎌야 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AI 시대가 도래하며 기술적인 격차가 AI 때문에 또 줄어들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정말 중요한 경쟁력, AI 시대의 경쟁력은 이것입니다 하고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란 첫째, 아름다운 인격. 네. 실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상대 기업들하고 소비자들에게 아름다운 인격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레질런스라고 해가지고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하죠. 밑바닥을 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꼭 잘 나가는데도 어느 순간 바닥을 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내하며 잘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신 푸른 꿈을 꿈꾸며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잘 견뎌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기다리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의 내용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가 무엇을 간구했을까? 3장 2절 말씀, 우리가 이것도 역시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문일까요? 앞서 외쳤던 말들, 비전을 담아서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나아가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멸하신다 라고 하는 그 소문이 이제는 어떻게? 메아리가 돼서 다시금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힘든 가운데 견디고 있을 때 이제 웅웅대는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단다, 하나님이 악한 것들 물리쳐 주신단다, 오히려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론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힘들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 누가 낸 거예요? 하박국이 낸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박국의 말을 듣고 전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소문들이 점점

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회사나 인생들 보면 비전 어떻게 한다? 선언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전 선언문들이 쓰여 있는 곳이 많아요. 비전을 선포하면 그 비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서 공동의 비전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들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죠? 다섯 가지 비전이 있죠. 첫 번째, 뭐? 은혜 가득한 교회. 네. 여러분, 비전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아, 거성교회의 비전은 은혜 가득한 교회래. 그게 돌다 돌다 보면은 비전자가 딱 빠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거성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래. 네. 비전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은혜가 가득 차는 거죠. 두 번째, 거성교회는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끊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비전으로 선포했을 때 그 비전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끊임없이 울려나고 수요 예배 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 가운데 내가 주여 한 번도 제대로 못 불러봤는데 주여 한번 불러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소리쳐 기도하니까 찬양하니까 마음에 울컥한 성령의 감동도 임하고 비전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부산 성시와의 1%를 감당하는 교회.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주님, 그래도 이 땅에 기독교인의 1%는 우리 거성교회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애쓰고 사람 키우고 노력합니다. 네 번째, 대륙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건 선교 비전이기도 하고 또 양육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주 지나고는 몽골 선교팀이 또 그 땅을 밟습니다. 대륙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노력하는 그 발걸음들입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는 또 열방을 향해서 많은 것 배우도록 또 청년부에서도 봉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륙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이 현실이 되고 이것이 간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인생이 돼요?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인들, 성도들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문으로 돌아가지고 야, 교회 가려면 거성교회 가봐라. 참 행복한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 기쁨 가운데 열방을 품고 나아간다 하더라. 이 소문이 주님, 저희 귀에 들립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주님의 이 비전들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여기서 특별히 부응케 하다라는 말은 그냥 살다라는 표현입니다. 살다. 앞서도 한번 나왔던 단어지요.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강세형이 돼가지고 강력하게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하나가 역동적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간구하고 꿈꾸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하박국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3장 1절에 보시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 옷은 곡조예요. 혼자 기도하면 그렇게 곡조까지 맞춰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죠.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가장 맨 마지막 3장 19절 맨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되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휘하는 사람도 있다면 합창하는 사람도 있죠. 기도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고백

0: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또 6월 달은 정말 중요한 달입니다. 오늘 교회 리모델링 목적 헌금을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푸른 꿈을 위해서 3040 세대를 배려하고 좀 더 세우고자 노력할 때 꼭 같이 구비되어야 될 게 시설적인 면, 깨끗한 환경도 중요합니다. 좋은 시설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깨끗하고 좋은 공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젊은 세대만, 어린아이 세대만이 아닙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몸 불편하신 분들 좀 편안하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 공간들을 편리하게 잘 준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발길들이 거성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어져 정말 우리의 꿈과 비전인 부산성수의 1%를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지도자를 키워가고 대륙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우리 거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에 위치한 거성교회 김태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2-1333번 거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아침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아멘. 하나님은 큰 무대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자리에서의 그 충성을 보고 계십니다. 20년째 교회 주차 봉사를 해오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매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이웃이 생겼습니다. 작은 충성이 한 영혼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0: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기쁘게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황서교회 나재천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이 세상에서도 뭐든 시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마련인데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절히 원한다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야 그 응답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잖아요.
1: 네, 그럼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죠. 밤낮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주님의 굳은 약속입니다.
0: 네, 이 극동방송에도 이 약속이 현실이 된 참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데요. 딸의 생명이 경각을 다투어서 병원에서 마지막 작별을 준비하라고 했던 순간에 한 어머니가 저희 쪽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청취자들과 함께 눈물로 부르짖었는데요. 놀랍게도 작별 대신 의식이 회복되는 기적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1: 아, 예, 참으로 벅찬 은혜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흔한 일상이 되는 본보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을 여는 기도를 숫자 1이라고 해봅시다. 무한대에 1을 곱하면 무한대가 되지만 기도에 입술을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0의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에 0을 곱한 것과 같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0: 와, 무한 곱하기 1은 무한이지만 무한 곱하기 0은 0이다. 참 명쾌하게 마음에 와닿네요,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딛는 그 작은 결단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 삶에 끌어당기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0: 네, 참으로 멋진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첫 발을 내디뎌 응답의 기적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